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평안하신지요?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재충전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우리 뜰한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저처럼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지금도 휴가로서 뜰한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어디에 있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자연이 주는 그 위로와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푸른 또 파도를 보고 또 하늘을 보고 산을 봤을 때 아, 그때는 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에 보면은 우리에게 쉼과 또 새 힘을 또 위로를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찬찬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날씨는 덥지만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첫 곡은 주님은 시원한 바람 보이시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시원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주님은 시원한 바람, 보이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원한 바람보다는 좀 뜨거운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는 그런 여름이죠. 하지만 우리가 불어오는 이 바람에 좀 불평, 아, 왜 이렇게 덥지라고 하면은 더 불쾌지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 불어오는 바람이 좀, 아, 시원하다. 네. 그렇게 아마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작은 손선풍기를 또 들고 다니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시원한 물로 무더운 여름을 좀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랑의 뜨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 날씨, 온도는 몇 도인가요? 아, 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그리고 앱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전국에서 다들 듣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날씨와 함께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시는지 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어릴 적에 여름방학 때그 시골 할머니 댁 갔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어릴 때니까, 그죠? 등목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온몸이 머리보다 찌릿찌릿

타면서 굉장히 좀 추웠거든요. 네, 그 등목을 한번 해주시면 바가지 한번 몇번 퍼서 네 그런 추억이 또 생각이 납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보내고 계시는지 조금이라도 1도라도 낮출 수 있는 여러분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웨이홈의 찬양입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그리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두 곡의 찬양 메들리로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0: 녹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믿음의 온도는 올라가고요.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출 수 있는 그런 서머 스페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날씨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좀 와, 요것만큼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앞에서는 믿음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온도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지 네,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처럼 믿음의 온도도 좋고요. 감사의 온도도 좋고 이 온도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온도가 있으시죠? 네모 온도라고 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정해서 말씀을 드려야지만 이렇게 고민 없이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도라는 두 글자와 함께 어떤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는지 앞에 빈칸을 채워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물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하나 71번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271번님도 오랜만에 돌아와 주신 것 같은데 271번님께 선물을 좀 챙겨서 드릴게요. 제가 휴가 잘 다녀온 기념으로 271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김보석 PD, 홍서영 PD가 또 스페셜 DJ로 여러분들의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잘 보내주셨다라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뜰 안에 있지 않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요. 육아나 82번님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들으시는 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9507번님도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2042번님도 출첵 남겨주셨어요. 3459번님 안강에서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많이 반가워요. 출석입니다. 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셨다라고 하시니 저도 감사하고요. 잊지 않으셨죠? 목소리. 네. 3923번님도 이 아름다운 아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3100번님, 피디님, 저는 휴가철에 가장 바쁩니다. 아직 간포에 있어요. 지난 29일 또 아들 종국이 출국하고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어제 교회 가서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아론, 그쵸? 영어 이름으로 아론인데 함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제가 죄송해요. 비방용인 거를 제가 지금 확인했네요. 네, 그래도 좋아요. 이런 좋은 기도 제목 같이 나누셔도 좋으니까요. 우리 아들 아론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쵸? 멀리 또 타국으로 보냈기에 많이 보고 싶고 또 엄마의 마음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네, 담대하게 또 축복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론의 축복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688번님 지금 의정부의 날씨는 맑고 덥습니다. 저는 감사의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좀 날씨와 상관없이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시죠? 감사의 온도 오늘 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3198번님께서도요, 온도라고 들어오셨어요. 믿음의 온도로 올라가고요. 더위는 낮춰지는 그런 가을이 벌써 이제 가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가을이 성큼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족 간에 그 화목의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가족이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줄 수 있는 우리 3198번님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도가 쭉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론의 축복 3100번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3일 교회 POP 앨범에 있는 찬양 함께 하시죠.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의 만남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열심히 또 홍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 글자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또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만남 하면은 아시죠? 새로 나온 신앙 도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정기적인 거는 아니지만 좋은 책이 나오면은 전화 연결해서 저자와 인터뷰로 여러분들께 좋은 책한권 소개해드리고 있죠. 이번에 오실 강사는요, 목사님이세요. 최상훈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화양 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청년부가 한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청년이 지금 1200명 이상 부흥한 교회라고 합니다.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우리 최상훈 목사님 서울 화양교회인데요. 근데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힘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도 내셨고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기도로 쌓아오신 최상훈 목사님께서 지금은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들으면서 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막 설레는 거 있죠. 오늘 그 간증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간증 프로그램을 보고 와, 기도는 이런 거구나.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내 책을 내심으로 인해서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 뜨란 가족들과 함께 좀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힘은 무엇이고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라고요.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한번 돌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하나님과 더욱 기도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세미나라고 남겨놓으시면은 네, 이번에 있을 8월 26일이에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많이들 함께해 주시고요. 세미나라고 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원들을 이렇게 좀 모시면 좋겠지만 공간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빨리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이날 오시는 분들에게 또 목사님의 책을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시네요. 목사님이 또 직접 사인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책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보고 또 기도에 유익이 있거든요.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트루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세미나라고 세 글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오시면은 사랑이 뜨란 정 PD도 만날 수 있고요. 공개 세미나인 만큼 그동안 우리 방송으로만 듣던 우리 뜨란 가족들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9775번님 그리고 7101번님도 세미나 세미나 세미나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그 장소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리 사전 신청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 신청하신 분들부터 이렇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미리 등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냥 세미나라고 세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저희가 번호로 저희가 이미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지금 바로 기도하시면서 이 세미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9979번님, 요즘 저출산으로 아가들이 어린이집 오는 횟수가 좀 뜸합니다. 가정의 사랑 온도가 좀 올라가서요. 귀한 자녀들 다복하게 낳았음 해요. 우리 아가들 선생님이 감사함으로 또 사랑의 온도로 너희들을 돌보고 있단다. 사랑해, 그리고 언제나 축복해라고요. 우리 9979번님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좋죠. 네,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오는 횟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가정의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아유, 정말 무더운 여름에 우리 9979번님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4365번님께서도요. 네, 이 더운 날씨에 화평과 사랑의 온도가 쭉쭉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딸들의 화해 소통을 거의 2년 만에 이 만남을 통해 이번 수요일 이루어지길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두 따님을 만나시나 봐요. 그동안 좀 쌓여 있었던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수요일에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가족의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셨죠?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아, 기대가 돼요. 사랑의 온도가 쭉쭉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요, 온도를 올려주셨어요. 1548번님은 배려의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4598번님도 우리 애청자들과 온도가 쭉 올라가서 언제나 좋은 방송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온도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김인식 씨의 찬양이에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곡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4998번의 신청곡 지금 함께 나눌게요.

네, 김인식 목사님의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신청곡 함께 나눴어요. 와, 우리 9217번님 온도로 들어오셨고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3198번님 따뜻한 방송 전도해 주셔서 진심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3198번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방송 들어보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3198번님, 그리고 9217번님께 선물 드릴게요. 감사하고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39번님은 새싹분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는데, 온도로 들어오셨어요. 감사의 온도, 사랑의 온도가 전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지내봐요. 축복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요.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도 잘 들어주시고요.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9539번님께도 선물 드리니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9217번님은 온도로 들어오셨고요. 8월 26일이죠. 저의 저자와의 만남,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이 온도가 전해지겠어요. 따뜻한 온도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라고요. 사랑으로 인도하는 온도의 힘은 영원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217번님도 이날 세미나 오세요. 네, 신청 받을게요.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서 우연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 2장은 총 3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2막 1장 부분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나오미의 텅빈 공허한 상황이 해결로 나아가는 단계가 됩니다. 단순히 쓱 읽어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과정과 임무를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두 여인은 풍요로운 수확과 해당 사항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보리 농사도 짓지도 않습니다. 두 여인이 할수 있는 일은 추수밭을 얼쩡거리면서 이삭을 주워서 연명할 수 있는 일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은 밭이나 포도원의 소출을 거둘 때는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를 사회적 약재들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삶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웃사랑, 그것도 약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겨우 보릿고개를 넘겼고 흉년을 넘기고 있는데 그때 이삭을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말하기는 좋습니다. 율법대로 남겨두고 추구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절대 주워갈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명령한 소출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현실은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같습니다. 흉년 이후에 보리 추수 때도 쌀쌀함과 냉랭함 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두 여인에게는 빵집이라는 베들레헴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에도 희망이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은 사방팔망이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부는 현실은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본문 앞에서 나는 어떤 상황인지 적용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희망의 복선은 있지만 여전히 막혀 있고 닫혀 있고 잠겨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때를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때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룻이 행동에 나서기 전인데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오미 남편에게 친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유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친족 중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두 번째의 유력한 자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한 명인 보아스는

0: 부하고 강하고 용맹한 남자라는 뜻의 유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엄친아 정도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말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하고 강하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보아스에게서 증손자 다윗이 태어난 것을만 보더라도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준비하신 유력한 자고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게 될 룻기 3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덕망 있는 아내, 유력한 여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유력한 여인에게 유력한 남성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선남, 선녀, 천생연분의 커플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유력한 자에게 유력한 여성을 붙여주십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셨듯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무명의 청지기를 붙여주셨고요.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와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들을 많이 많이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 주게 해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려는 이유는 보리나 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함입니다. 룻은 이삭을 주으려고 가니까 시어머니께 허락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왜 안 가는 걸까? 베들레헴의 질이나 또한 밭의 땅 주인들이나 종들도 나오미는 잘 알 텐데 왜 나오미는 같이 가자고 하지 않고 몸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말도 하지 않고 왜 며느리 룻만 밭으로 보내는 걸까요? 나오미는 이방 출신 며느리 룻이 이삭을 줍든지 다른 사람들과 연분이 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왜 동행하지 않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모든 것은 알려주지 않고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살리려는 룻의 인애,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고백한 만큼 행동을 옹립니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이삭 죽기라는 최선을 룻은 선택합니다. 그러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연의 섭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끈 발걸음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하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최선을 다할 때 룻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력한 자도 만나고 우연을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채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0: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체움교회 256국의 691번, 256의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홀리원의 바다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한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1부 시간에서도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요. 온도로 출첵을 남겨주셨어요. 2부 시간에서도요. 계속해서 온도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2부 시간에 라디오 켜신 분들도 계시죠? 온도입니다. 어떤 온도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감사의 온도, 배려의 온도, 또 가족 사랑의 온도 등등등 많은 분들이 이 온도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사랑의 열매도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온도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당첨되신 분들 주소를 받아봤더니 와, 지역이요. 전주네요. 전주에서 우리 양영희님께서 새싹분 처음으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양영희님은 보니까 누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와. 9979번님은 9539번님은 제가 같이 방송 듣자고 전도했어요.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이분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사랑의 온도가 전해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방송을 혼자 듣지 않으시고요. 누군가와 같이 듣기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도 하시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의 또 좋은 그런 선물.

선물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선물까지 챙겨놓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뜰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성탄 찬양이죠. 크리스마스의 별, 비타민의 찬양 들으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곡, 은혜로운 찬양들 같이 선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 나가길 원하시는지 지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과 또 청취자 사진 공모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네, 8월 5일까지, 수요일까지입니다. 내일 모레네요. 네. 접수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안내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이 벌써 70년이란 역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 역사 사진 전시회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으시죠? 그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면은 공모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요. 또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 전시될 예정입니다. 평소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 이 정도 네, 수준으로 이게 공모를 해도 되나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네, 전혀 그런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사진이라고 두 글자 먼저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국의 모습, 뭐 방송 출연하셨던 분들도 있으시죠. 뭐 생방송 출연도 좋고요. 뭐 오셔서 인터뷰하신 분도 있고 견학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극동방송 또 외부에서 했던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라사랑 축제도 있었고요. 뭐 공개방송도 있었고 세미나 등등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오셔서 사진으로 또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진들 혼자만 보지 마시고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소중한 순간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 한 장 한 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를 악무하는 자 김정택과 네, 오케스트라 찬양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0346번님도 온도로 들어와 주셨고요. 돌아온 탕자 신청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 곡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주가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죠. 네, 정말 무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시를 기점으로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우리 경북은 영주와 김천 남부, 또 영양 산지, 네, 이 지역에 지금 폭염 경보가 네, 발효되었다고 하네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또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또 이웃의 안전도 살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죠? 다들 덥다 덥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 무더운 여름 피서지로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셨나요? 저희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달빛 마을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돌발 서머 퀴즈 준비했어요. 오늘 퀴즈는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네모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요, 이거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글자 수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오늘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얼음 냉수, 2번 팥빙수. 두 개 준비했어요. 1번 얼음 냉수 같아서, 2번 팥빙수 같아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네모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무엇이 시원하게 해줄까요? 1번은 얼음 냉수이고요. 2번은 팥빙수입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신 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장 안에 들어갈 이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이 무더운 여름 정말 이거 같아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뜨란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지금 바로 번호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오답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힌트 찬양 준비했거든요. 땡땡 네모. 이 빈칸에 들어가 이거 한 그릇이라는 찬양입니다. 박용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네, 1번이었죠. 얼음 냉수가 정답이었습니다.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이 말씀이죠.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이었고요. 오답은 안 계셨어요. 정답만 잘.

맞춰주셨습니다. 퀴즈가 뭔지 못 들어도요, 정답은 얼음 냉수가 맞습니다라고 보내셨어요. 그럼요, 그 성경에 팥빙수는 안 나오겠죠? 네, 정답은 얼음 냉수가 정답이었습니다. 얼음 냉수입니다. 팥빙수.

0: 체중의 아기들을 위해서 냉수로 냉정을 찾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계속 방송 듣고요. 위로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4365번님, 하나님께서 따님들의 마음을 또 만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태중에는 아이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추첨했어요. 먼저 새싹분이신데요.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 0116번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210번, 2630번님도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저희가 선물을 드릴게요. 7559번님이세요. 네. 팥빙수보다는 얼음 냉수가 좀 깔끔합니다라고 보내주셨죠? 7559번님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346번님께서요. 성기신은 교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대요. 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애청자분들 기도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성결교회죠. 기도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죠.
1: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네, 오늘 사랑의 계란 같이 걸어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우리 7201번님 냉수만 먹는 것도 좋지만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합니다. 같이 걸어갈게 신청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그런 동요도 있지 않아요? 어른과 하자 맛있다고 그죠? 한 개 두 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죠? 육아는 82번님은 내일은 사이다 방송 부탁합니다라고요. 시원한 냉수 방송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해주셨어요. 시원하게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내일은 사이다 발언이 아니고요. 사이다 방송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걸어가기 오늘 준비한 끝곡입니다. 이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원죄의 결과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병이 있으면 환자이듯이 죄가 있으면 죄인인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재성이 있다는 것은 죄의 세력에 매여 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죄의 세력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 죄의 영역을 지배하는 죄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치 물에 빠지면 불의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공기 중에서는 중력의 법칙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빠졌다는 것은 사망의 법칙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에 비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갈 곳이 없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이유에 있어서 근본적인 시작은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들어가고 있듯이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죽음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자신의 생명이 곧 끝난다는 사실에 불안과 삶의 공허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의 때를 맞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정해진 사실입니다. 병원에 갔다가 3개월 정도만 살 수가 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이제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이제 몇 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죄인은 무슨 죄인? 죽어봐야 알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구원의 처방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죽고 믿지 않아서 죽는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갑니다. 죄에 대하려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젠가 우리 앞에 닥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는데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증거한 후에 그러나의 반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의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을 누구라도 인정하기 싫은 말이지만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죄인된 성품과 성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변명하지만 사실 그 상황에 나타나는 모습이 진정한 그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음식물을 씻은 물통의 물이 깨끗해 보여도 조금만 흔들어도 그 위에 떠오르는 것들이 진정 내 마음에 있던 것들입니다. 죄는 일종의 세력입니다. 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힘이 있으므로 다들 어쩔 수 없어서 죄의 충동을 느끼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즉 내가 죄를 짓기보다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죄를 짓도록 이끌어갑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는 죄를 이길 만한 자원과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을 중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은 무엇인가는 질문에 있어서 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0: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정리해 보면 구원은 인간의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묶인 데서 풀려나고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원죄의 동기이므로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죄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아울러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며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또 죄에 넘어지고 실수해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을 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해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인데 즉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지옥으로 버려지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이며 구원이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야만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일 월요일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에릭 리델은 19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일정을 발표되었을 때에 100m 예선전이 일요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기독교인이었던 에릭 리델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믿음의 소신에 따라 국가적 기대와 비난을 뒤로하고 과감히 100m 출전을 포기합니다. 당시 언론과 대중은 그를 조국의 배신자라며 거세게 비난했지만 그의 믿음은 확고했죠.

그는 평일 경기로 치러지는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하여 200m에서는 동메달을,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이자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는 경기 직전 영국팀의 팀 닥터로부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이 적힌 쪽지를 받고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육상 영웅이자 평생 중국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로 살았으며 중일 전쟁 중 잡혀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길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주님과 매 순간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아멘. 목사님의 기도로 본격적으로 기도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의 성공 명예보다 믿음의 가치와 신앙을 우선순위에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여러 문제들을 기도로 아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기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고 또 능력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기도 사연입니다. 59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의 기도를 통해 많은 응답을 받은 자로서 무더운 날씨 속에도 방송 관계자분들과 진행을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의 수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6일에 직장 선종 수술을 앞둔 제부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7월 16일 수술을 위해 모든 검사를 마쳤는데 이틀 전에 대상 포진이 와서 수술이 미뤄져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직접 집도하셔서 깨끗이 완치되어 건강하게 직장이 보존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1: 아, 네. 제 주변에도 요즘에 대상포진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몇 분 계셔서 네. 봤는데 참 너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분도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네요. 자, 하나님께서 이분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5987님 사랑하는 제

0: 내부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를 요청하오니 주께서 귀한 사랑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직장 손종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상포진까지 이제 걸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의사의 손길과 간호사의 손길과 모든 약물들이 그분의 몸에 가장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상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대상포진과 선종수술까지도 가장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수술이 미뤄짐도 또 수술이 잘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면서
0: 아멘.
1: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수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이어서 454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3년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오랜 시간 동안 핍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술주정이 심하셔서 가족들이 힘들어요. 시아버지께서 술 끊으시길 원합니다.
0: 아멘.
1: 시아버지께서 하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0: 예.
1: 예,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당하고 또 그를 위하여 핍박하는 예. 자를 위하여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가장 예쁘게 보실 것 같아요.
0: 아멘.
1: 네.
0: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540번님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시아버님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또 술주정이 심하셔서 가족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시아버지가 술을 끊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시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도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사오니 주께서 저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핍박과 모든 고난,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아버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가족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서 4540번님의 마음과 시아버님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18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폭염이 계속됩니다. 훈련하시는 군인분들, 실외에서 일하고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고
0: 네.
1: 모든 이 더운 날씨에
0: 그러니까.
1: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0: 네네,
1: 기도 제목을 맞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그 댐 하시는
0: 네네.
1: 분이 있어요. 근데 야외에서 하시는 분이라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예. 우리 모두 같은 걱정,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이 시간 특별히 군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0: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간의 건강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데 이로 인하여 쓰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요, 야외에서 폭염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군인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야외에서 작업하실 때에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 군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생업을 위해서 폭염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건강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도 저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폭염 가운데서도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시원한 여름 모두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예, 이어서 532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정을 빌리는 삶이 아니라 재정을 빌려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아멘.
1: 네. 요새 경기가 아주 많이 그렇죠. 안 좋아서 예, 그렇죠?
0: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네.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5320번님 특별히 이 시간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에게 꾸는 삶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빌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정 때문에 눈물 흘리며 근심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나누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1: 예,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카 김민수가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객을 찾아 길을 걸을 때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말을 부어주셔서 보험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만나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조카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0: 네. 네. 우리 조카분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9215번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특별히 저가 하고 있는 보험 설계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사랑하는 조카 김민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고객을 찾아 길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이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의 입술을 벌려 모든 고객들과 말을 할 때에 그 보험을 꼭 필요로 하는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복을 통하여 저희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조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0: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생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는 축복의 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624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7년째 누워계십니다. 목에는 가래 빼는 기계를 하시고 배에는 경관식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보시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 가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아유, 어머님이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계셔서 네. 가족들이 참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어머니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정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6241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권사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 권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7년째 누워 계신다고 하는데 아버지여, 그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 가지고 천국 가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같은 자녀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 아직 가슴 아픔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0: 아멘.
1: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생일이지만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믿음도 건강도 천국 소망도 생신 선물로 받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를 위하여서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오늘 생신이시라는데 네. 얼마나 참 아프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익명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17년 전에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이제 홀로 남으신 73세의 아버지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자녀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님의 생신이신데 이명으로 인한 두통과 또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모든 부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께서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어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도 천국 소망도 믿음도 생신 선물로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우리 모두가 기도한 것처럼 믿음도 건강도 아멘. 천국 소망도 모두 네. 오늘 받으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0: 생신 선물로
1: 네. 네,
0: 축복합니다.
1: 네.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81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큰아들 몽골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은혜 잊지 않고 비전을 깨달아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고 전번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몽골 단기 선교 네.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계속 이어서 그 믿음 잃지 않고 아멘.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아멘.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8151번님 몽골 단기 선교 잘 다녀온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잊지 않고 비전 깨달아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의 감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감사,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의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평생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많은 영혼들이 이 8151번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엄마가 림프종이 의심되어서 오늘 담당 교수님 진료 후에 조직검사를 하는데요. 조직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외래에서 검사하기 편한 부위로 조직검사 받으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엄마는 입이 써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숨이 차서 복수가 차는 증상이 있어서 숨이 차고 증상에 딱 맞는 약물치료가 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예수님 믿고 부원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고 부모님을 위한 네. 엄마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네. 이 일을 통해서 또 부모님이 구원받게 되는 또 은혜도 함께 있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친정 엄마를 위한 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림프종이 의심되어서 오늘 조직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직검사 필요하다면 외래에서 검사받기 편한 부위로 조직검사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제 검사의 일정들을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머니는 입이 써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또 숨도 차고 복수가 차는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증상에 맞는 꼭 맞는 약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몸속에 투여되는 모든 약물들까지도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부모님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도 부모님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이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딸의 기도를 들으셔서 친정의 부모님들 꼭 구원받고 특별히 친정엄마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육신의 질병

0: 병도 영적인 병도 모두 치유받기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1: 아멘.
0: 이어서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0견인지 왼쪽 팔 통증이 있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0: 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1: 네.
0: 올려주셨네요.
1: 네. 우리 시간 믿음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9507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마 50견인지 왼쪽 팔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팔도 자유롭게 움직여서 이제 육신의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제가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픈 팔을 만져 주옵소서. 왼쪽 팔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치료와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단기 선교팀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마치고 내일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버지요, 단기 선교를 통하여 받은 은혜, 받은 사명,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신실한 사명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단기 선교를 통하여 힘써 베풀고 나누고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잘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남은 사역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가 저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 귀하게 헌신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평생에 선교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쓰임 받는 모든 단기 선교 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1: 네.
0: 그분들도 팔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이두 분의 걱정이 뭐냐면, 아, 이거 아파서 교회를 못 하는데 어떡하지? 이
1: 그러니까요.
0: 걱정을 하고 계신데, 9507번님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1: 너무 귀하신
0: 계십니다. 네,
1: 분들입니다.
0: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보실 것 같아요.
1: 아멘.
0: 네, 이어서 334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8월 6일 두 번째 유방암 수술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년 전한번 했는데 다른 쪽에 또 생겼습니다.
1: 아이고야.
0: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하고 급박한 기도 제목이지요.
1: 예.
0: 그렇죠? 네.
1: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0: 아멘.
1: 믿음 가지고 이 시간 3348님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이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3348님의 두 번째 수술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 세포들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완벽한 수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의 손길과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이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 또 수술을 받는다는 것에 여러 가지 마음 힘들고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 위로하시고 새 힘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수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1: 네.
0: 3348번님, 힘내십시오.
1: 아멘.
0: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이어서 300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연

0: 연일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 속히 진행되도록, 두 번째는 날이 더운데 아이 둘이 직장에서 건강 잘 챙기도록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남편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강건케 하시고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1: 아멘.
0: 기도 제목
1: 네.
0: 올려주셨습니다.
1: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0: 네.
1: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네요.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3008님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연일에 있는 아파트 매매 속히 진행되어서 빨리 매매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파트 매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 또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아이 둘의 직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 같은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녀 둘 건강 지켜주셔서 직장 생활 잘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평생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생활하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무더운 날씨에 일하고 있는데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주님 남편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시간도 구원의 때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하루라도 속히 임하게 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0: 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오늘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에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 저는 오천새소망교회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 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 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시펭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입니다.
1: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는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성실함이 체질화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섬김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종국의 일을 서로 문제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8월 3일 월요일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학교의 감소와 지역 간 사역 기반의 격차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는 한국교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와

0: 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원주 충정교회가 각각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신앙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길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의 움직임을 강원극동방송 김주원 PD가 취재했습니다.
1: 여름 방학을 맞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캠프가 강원도 원주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7월 30일부터 4일간 원주 오크밸리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강원권 40여 교회, 청소년과 교사 400여 명이 참여해 주님과 함께를 주제로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다졌습니다.
2: 캠프를 통해 변화되고 싶은 점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1: 이어 지난 7월 31일 원주 충정교회에서는 전국 34개 교회, 어린이와 교사 550명이 참여한 제11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가 열렸습니다. 접수 5분 만에 마감된 이번 캠프는 전 과정을 무료로 진행했으며 성도 200여 명이 식사와 안내, 홈스테이 등으로 전국의 교회 학교를 섬겼습니다.
3: 정말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어서 스파크린 성령 캠프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교회와 아이들이 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죠.
1: 청소년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두 캠프.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로만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예배자로 세우는 한국 교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김주원입니다.
0: 제주 AI 세계선교센터가 최근 제주 세계평화의 섬교회에서 출범 예배를 드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세계선교 사역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김관진 목사는 출범 설교에서 복음과 영성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AI를 전도와 선교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AI 세계선교센터는 인공지능 목회 선교 지도자 과정과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사 과정을 개설하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다국어 복음 콘텐츠 제작과 기독교 AI 윤리 바탕의 활용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센터 설립에는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 목사와 정성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고문과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안종배 공동대표는 AI가 인간이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도구가 되도록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민주복음화운동본부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내년 열리는 2027 8천만 민주복음화대성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주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한장총과 협약을 맺고 내년도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과 1977년 민주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맞아 성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회계와 성령 전도운동을 통해 100만 영혼을 구원하고 국내외 지역성회와 목회자 중심의 회계성회를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태희 총재는 이번 협약이 연합기관과 부흥선교단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되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승수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어제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 교수가 오는 2028년 12월까지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대학입시 사립학교, 대한교육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함 교수는 임기 동안 대입제도 개편과 사학발전 과제 등을 신임할 예정이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공공성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지역 곳곳에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0: 폭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야외 활동이나 무리한 실외 작업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현재 기온 32도, 평양 33도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정인숙이었습니다. FABC.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방송 예배. 방송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 나의 도움은 주께서 오라.
0: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1: 이스라엘의 주가.
0: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윤전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뜨거운 태양도 무더위도 거룩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가르치신 주님의 길을 포항주한계 온 성도들이 나아가게 하시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포항주한계를 통하여 생명의 생수를 날마다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과 30, 40 세대를 비롯한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곳곳에 흘러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때로는 지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소금을 소금의 역할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육신의 아픔을 잘 치료하시고 이 시간 3부 예배에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7월의 사역이 다음 세대의 영의 양식을 위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열매가 되어 고등부가 몽골 땅에 비전 트립을 통하여 예수님의 비전, 새 역사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되고 계획된 8월의 사역도 각 부서별로 은혜로 성령 감동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포항주한교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79년 동안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8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복음의 사역에 한 사람도 비동참자가 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포항주한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포항지역이 연일 불볕더위로 삶의 많은 불편함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사오니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지구촌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재난과 기근, 지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이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기도 하며 안타깝게 목숨까지도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사오니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니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의 자비와 긍휼과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포항 중앙교회에 세우신 모든 사역자

우리에게 은혜와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한 은혜에 주신가 지혜와 명철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로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놀론 목사님도 이제는 많이 연로하셨지만 항상 강건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귀한 주님의 사역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섬기시는 부교역자 한 분 한 분의 사역과 세우신 항전 직분자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포항중앙교회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세워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지 못하고 불의를 거절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만 되면 말이죠, 할머니 한 분이 하필이면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만 시작되면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번 참았다가 그날은 도저히 마음에 걸렸는지 옆에 젊은이 총각에게, 목사님 그거 안 보면 되는데, 또 그날 신경이 쓰여가지고 목사님이 좀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총각한테 여보게 젊은이, 그 할머니 좀 깨워.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이 총각이 할머니를 깨우고, 할머니 할머니 목사님이 일어나시래요, 일어나시래요. 그러니까 졸다가 깜짝 놀래가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잠은 누가 재워놓고 남보고 왜 깨우라 그래. 썰렁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무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잠을 재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면 다 졸리는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어디 가면 기쁨을 얻겠어요? 오늘 주님이 귀한 찬양처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 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아침에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상 쓰지 말고 앞에 옆에 뒤에 보고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만큼 인사 잘하는 교회 없어요. 아이 정말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안 해도 나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아멘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40편은 하나님께서 지난주간 눈 수술 받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행복할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 의해서 10년간 쫓겨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추격대를 보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다윗의 망명길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기를 숨어 있었나?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이 눈물의 세월을 보낼 때 지은 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는,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오직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세 가지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백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요. 다윗은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라 그랬어요. 어떤 아픔, 어떤 눈물, 어떤 억울함, 말로 달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아픔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 기도 며칠 해보고 안 되면 안 되겠다고 다 때리치고. 우리는 지달리지를 못해. 조금 기도하고 안 되면 새벽 기도해도 별로 소용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과 대화하길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 지 말만 하는 사람. 뭘 내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 말만 잔뜩 하고 내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내가 말할 수 좀 틈을 줘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만 잔뜩 얘기하고 혼자 떠들어야 되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세요? 나는 이쪽만 보면 설교가 잘 돼. 그렇잖아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주세요. 꼭 주세요. 알았죠? 이상 끝. 해놓고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의 가정이었어요. 새 남매의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정을 참으로 아꼈어요. 세 번씩이나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했던 나사로가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오셔야 되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로 돌아서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이틀이나 그곳에 더 계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뒤에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그날 그날 장례를 치러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시신을 어떻게 보관해요? 근데 장례가 다 끝나고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족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제 와서 뭘 하냐고.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그렇게 섭섭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죽은 나사로에게 놀랍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사로야 일어서라 이 말이야. 성경인데 크게 아멘하셔야 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순간인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이 들으신데 끝났다고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언제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는 오래 해도요 응답은 한 방에 옵니다. 이거 봐요. 표정도 안 바뀌는 거 봐. 옆 사람에게 한번 이 말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놀라운 표정으로 그냥 막 이렇게 응답은 한 방에 옵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진짜로 감격하면서 응답은 한 방에 옵니다. 옆 사람께 해보란께. 자, 시작. 응답은. 할렐루야. 다시 크게 하나님 귀에 크게 저 따라해봐. 응답은 한 방에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손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러므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낙심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점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노래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의 마음을 뺏기면 내 마음이 문제 속에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문제, 사람에게, 상황에 이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자기를 지금 쫓아오는 추격대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를 이 얼음에서 건지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노래,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하고도요, 내가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했지? 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기막히게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요, 중국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직접 제가 그 나무를 봤거든요. 중국에 모소대나무라고 있어요.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는요, 처음에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매일 줘도 눈에 보이지 않아.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 이게 아주 이게 사람을요, 진짜 지달리게 해요. 근데 주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년간을 계속 물 주고 돌보면요, 참 놀란 게 4년 내지 5년 지나면 이 모서대나무는 어느 날 쑥 자라는데요. 4년, 5년 기다리고 나면 며칠 만에 10m 이상 확 자라는 거예요. 참, 나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내가 막 힘이 나요. 제가 그 길을 걷고 왔거든요. 야, 너무 그러면 내 설교 다 잊어버려. 야, 그래서 그걸 대나무 길을 걸으면서요, 야, 이게 믿음이구나. 지금 당장에는 눈에 안 보여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확 성장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놀라운 이야기는 나는 오직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지만 나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지금도 다윗은 칭송받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 하나님, 비참하게 죽었어. 그러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이 올라온 축복이죠.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권사님이 자기 딸을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많이 애쓰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기 딸을 그 교회, 다니는 교회 출석을 시켰어요.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딸이 은혜를 받고 교회 다니면서 아주 신앙이 회복되고 잘 됐어요. 세례받고. 그래서 엄마가 부탁하는 거예요. 너 교회 봉사 좀 해라. 그래야 네 교회가 된다. 네 교회가 돼. 그래서 은혜 받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얼마나 이 딸이 봉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딸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엄마 나 그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군사님이 깜짝을. 왜? 왜? 엄마 내가 그 교회 들어가서 이제 막 섬기다 보니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사람들만 만나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대고 막 사람 얘기로 교회에서 너무너무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너무 딱 싫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아이, 찬양대 죄송해요. 가운 입히고 거룩하게 찬양할 때는 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그저 매일 내려오면 또 수근수근대고 남은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 너무 상처받아서 그 교회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미안하지만 나하고 딴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권사님이 자기 딸 손을 딱 잡고 너 나봐.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뭔데? 그랬더니 너는 지난 몇 년간 다니면서 참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구나. 이 엄마는 이 교회 60년째 다녀. 근데 지난 60년간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내가 딴 얘기 들은 거 없어. 나는 아예 안 들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시험 안 받아. 나는 오직 교회 와서 십자가만 보기로 결정했어. 이 엄마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알기로 나는 작정하지 않았어. 오직 주님, 오직 십자가만 의지했더니 이 엄마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랬더니 딸이 할 말 못하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 딸이 그 교회 안 떠나고 잘 다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별별 얘기도 다 듣습니다. 수천 명의 교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별별 말 다 듣죠. 별별 소리 듣고 상처받고 시험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다 같이 다윗의 고백 세 번째 시작. 아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새 노래는 new song이 아닙니다. 방금 만든 따뜻한 노래,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어떤 어려움에도 성령으로 부르는 노래. 고난 중에도, 눈물 날 때도, 아플 때도, 실패할 때도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주여, 내가 영원토록 내 입에 새 노래가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날 알아주면, 잘 되면, 건강하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착착 잘 되면 그때 노래하고 그때 행복해하고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 고난 중에도 부르는 노래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감옥에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를 못하는 수많은 고난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온 간수가 다 듣도록 힘차게 찬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몸이 참 아파서 힘들어서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밤에 서울에 올라가서 입원했습니다. 제 왼쪽 눈이요, 1년 전부터 이 수정체에 부옇게 가려움이 막이 생겨서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걱정하실까? 제 왼쪽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설교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다 보였습니다. 오늘 수술 받고 나니까 중삼층 진짜 잘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내 두 눈으로 조는 거 다 보입니다. 진짜 한 주 만에 완전 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분을 아십니까? 이 백내장 수술 받고요, 다 이 부옇게 된 것을 다 정리하고 새 렌즈를 끼니까요, 야, 수술 받고 우리 집에 왔는데 텔레비전을 딱 일주일 만에 켰는데 텔레비전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잘 보이냐? 텔레비전을 새로 산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먼지란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야, 잘 보인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눈이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대로입니다. 내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밤에 설교하고 서울 올라갔는데 암치료 받는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수년 동안 항암치료하는 분입니다. 항암치료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요 백내장 수술하는데도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말은 못하고 이 잘 돼야 되는데 수술 때 다 들어가니까요 이제 눈 요 부분을 마취하는데, 아유, 목사님 나도 아유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 오더라고요. 잠깐 걱정이 와요. 그런데 권사님이 전날 뭐라고 장문의 편지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왼쪽 눈이 그렇게 아프셨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편지 왔어요. 아, 이게 항암치료하고는 뭐 상대도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그 문자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고 잘 볼 수 있다는 걸, 이게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았지. 내가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고 얼마나 회개했고, 그리고 지금도 항암치료 받고 수술한 수많은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를 진실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요, 수술 아침에 월요일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부터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받으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의사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딱 붙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병렬 목사님 왼쪽 눈 백내장 수술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하나님이 배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나 평생에 의사에게 기도 받긴 처음. 누워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해요.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수술 받고 한 주일 동안 세수를 못했습니다. 세수하면 안 됩니다.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세수는 못하지만 수건에 이래 발라가지고 머리도 못 감습니다. 그런데도 이래 뒤로 열어가지고 특수 안경 덮어 쓰고 뒤로 씻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세수할 수 있고 머리 감는 거 감사해 봤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든지 자는 사람. 지금은 어떻게 자느냐? 특수 안경을 뒤집어 쓰고 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손으로 눈을 비빌까 봐. 이 더위에 뒤집어 쓰고 자보세요. 아,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 입에 낙심, 불평,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말이 내 입에 평생 떠나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시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주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새 노래가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8월에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으로 부모의 품에 안겨 멀리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가정, 해피니스의 가정, 귀한 어린 딸 딜라이트 위에,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부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국에 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무상치료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치료제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왔죠. 그런데 얼마 전 북한 헌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북한이 의료비 전액을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모양새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값과 검사비, 수술비를 직접 부담해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식사와 약품, 의료용품까지 가족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도 병원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대체품으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없어지면서 앞으로 의료보험 제도까지 도입이 된다면 주민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있는데요. 몸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북녘의 주민들. 이 아픈 몸보다 먼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오늘도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듣고 계신 분은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라는 지역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크신 주께 이어서 위대하고 강하신 메들리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샬롬 은평구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북녘의 주민들 이 소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북녘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기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리고 그 갈 수 없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병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에서 오신 한 자매님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의사하셨다고 해요. 치과의사로 이렇게 학업을 마치시고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이 없어서 이 치과에 배가 아파도 오고 다리가 어떻게 골절이 돼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샬롬 포항 환호동에서 문자 보냅니다. 9927님, 오늘의 새싹 회원이신데 아멘입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그 길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 완전한 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출석 인사 나누는 가운데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죠. 조금 전에 9927님 포항에서 보내주신 이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도록 하고요. 수원의 농수산물시장 유통로 상점입니다. 오늘까지 휴가인 점포들이 참 많아서 거리가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저는 휴가 끝나고 출근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수원 농수산물시장에 가게 된다면 여기 꼭 기억하고 쓱 한번 한번 모른 척 이렇게 하나 사오고 싶네요. 대전 중동 근처에 노방전도 나오신 1751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노방전도를 가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함께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전도하시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들을 보내주시고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1751님의 군병과도 같은 그 걸음을 응원하면서 출석 인사 선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 계속해서 웹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듣고 계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저희가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배우는 시간, 오늘의 상식 퀴즈까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찬양 후 바로 함께 할게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대전에서 기도 컨퍼런스 가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5277님도 졸리다고 하셨는데 졸음을 깰 겸 또 퀴즈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커피 선물 감사합니다. 시원한 냉커피 잘 마시고 계신다는 3225님도 선물을 받아 가셨지만 그래도 또 참여해 주실 거죠? 오늘 북한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 근데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부분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이 아닌 따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북녘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이거를 주관식으로 하고 싶지만 주관식으로 하면 좀 어렵겠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1번 약국, 2번 장마당. 장마당은 시장이죠. 3번 학교. 북한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시작하면서 나눈 이 오프닝에서처럼 북한에서는 뭐 입원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거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입원을 한다면 약품도, 그러니까 먹어야 할 약품도

것들도 그리고 식사도 또 의료 장비 같은 것도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이 아닌 이곳을 통상적으로는 많이 찾는다고 하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가운데 정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축하 사연이나 신청 찬송 있으시다면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송으로 보내주셨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어서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 신청 찬송 함께 했습니다. 신청 찬양 전에 우리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북한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중에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하는데요. 5277님이 객관식인데 참 문제가 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쵸, 저희는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런 보기 자체가, 이런 문제 자체가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그리고 저의 그 어떤 말투가 있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 객관식으로 하는 요게 느리게 말하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3번 아닌가요? 하셨는데 요거는 아마 제 습관인 것 같아요. 9076님. 그리고 오답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랑 의료 환경이 정말 다른 북녘땅.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아프면 어디를 찾을까요? 약국을 찾을까요? 장마당, 시장을 찾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갈까요? 북한에서는 아플 때 어딜 가장 먼저 갈까요? 약국, 장마당, 학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소프라노 신델라 씨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송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 아프면 가장 먼저 가는 곳,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문제였는데요. 약국과 장마당과 학교 가운데, 아이들과 치과 가는 길에 문제 풀어봅니다. 막내는 학교라고 외치는데, 저는 이번 장마당 같아요. 근데 오늘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저희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일상 가운데 당연한 그런 상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상식이지만 북한에서의 상식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어머님이실지 아버님이실지 우리 학부모님께서 맞춰주신 장마당이 정답입니다. 북한에서는 아프면 가장 먼저 장마당을 대부분 찾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간다고 해서 병원에서 무상치료라고 자랑을 하지만 무상치료가 아닌 돈을 내야 하는 환경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스스로 약을 구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약을 대부분 장마당에서 구합니다. 시장이죠. 중국에서 몰래 밀수한 그런 약들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북녘당에서는 약도 참 많이 있지 않지만 약에 대한 정보도 많지가 않아서 의약품이 부족한 이 현실 가운데 마약성 약물이 진통제나 피로회복제처럼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한다라는 이 말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조하지는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제 이거 첫 번째 푸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녘의 주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아프면 찾는 곳이 다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신 것처럼 6642님의 이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푸신 분들 가운데도 선물을 드려야겠죠. 이번 장마당 예수님을 떠올려 주세요 했던 6642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틀렸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263님.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무지하게 더워요. 무지하게 더운 가운데 정답 보내주신 0191님. 그리고 북한 그리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해주셨던 2번 정답 잘 맞춰주신 6045님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몇분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조금 찬양 나오는 동안 그리고 방송 끝나고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바로 함께 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가 많았을 때가 있었죠. 도로공사도 하고 철도공사도 하고 그리고 뭐 만화도 같이 만든 적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교회 차원에서 한 번은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지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0-90% 정도 완공이 됐었는데 남과 북의 관계가 조금 경색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공사는 멈췄고 단절됐죠. 남한의 한 교회에서 북녘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지으려고 했던 공사에 착공까지 했던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이 병원의 풀네임을 얘기를 하면 아마 다 그냥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북한 땅에 이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착공을 하고 공사를 거의 다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도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서 그 남한에서 엄청 큰 교회여서 이 교회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공사를 하던 와중에 단절이 됐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품어야 하는 이 병원 어떤 병원일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와, 1318님은 검색하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셨던 건가요? 2000년대 초반에 착공까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완공되지 못했죠. 이 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착공이 됐지만 완공되지 못한, 하지만 앞으로 완공될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하나하나 생겨날 이 병원은 무슨 병원일지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에 예배하는 예배 처소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병원일지 건강검진센터일지 암병원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서산휴게소에서 찍어봅니다 하시면서 6409님도 도전을 해주셨고요. 여기 저희 교회예요. 6138님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상식 퀴즈.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6138님이 출석하고 계신 이 교회에서 추진한 교회 단위로 추진했던 이 병원 남과 북이 2007년쯤에 이게 단절이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 완공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남한에서 교회 차원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세우려고 했죠.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일지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예요. 보기까지 함께 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원일까요? 건강검진센터일까요? 암병원일까요? 힌트 조금 어려운 생각을 거듭해야 하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병원이 설립된 이유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왜 이 병원이 설립됐을까? 했는데 북한 측에 수요가 있었다고 해요. 북한 측에서 이 병원을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당시 북한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교적 한두 번의 수술 이후에 경과 관

관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이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병원을 설립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아예 정보가 없었으면 오늘 너무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1번 심장병원일지, 2번 건강검진센터일지, 3번 암병원일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 보면서 오늘 또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선물을 드리고 있죠. 저희가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노래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1분 동안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물정 1069번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다녔습니다. 오늘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전에 백령도에서 30년 살다 오신 어르신 모시기로 했거든요. 정답 심장병원입니다. 어르신도 잘 보살피고 혹시나 통닭 주시면 극동방송 이야기 나누면서 잘 먹을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8852님 보내주셨어요.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OAP데이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꼭 통닭 보내드리면 꼭 극동방송 이야기 하시면서 그 어르신과 OAP데이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Go carry thy burden.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정답은 심장병원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어린이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맞아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기술이 우리보다 수십 년은 뒤쳐져 있다 보니까 의료 기술이 참 부족한, 하지만 필요한 심장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요. 2007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건립을 추진했죠.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다시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6068님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하나가 되길 기도합니다. 4659님.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도 추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함께하는 그 통로가 생길 때마다 분명 예배에 처소도 그곳 가운데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북녘당의 예배의 처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복음이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마치는 시간이 다 돼서요. 선물 보내드릴 분들은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십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일부 동물들이 동성애를 하니까 인간도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델리 펭귄은 동성애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소아성애, 근친상간, 시체성애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입니다. 또한 청둥오리나 기린 등 일부 동물에게서도 동성간 성행위와 유사해 보이는 행동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동물이 하는 행위를 인간이 다 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동물들이 성적인 정조의 개념 없이 교미를 나누는 경우가 많고 햄스터나 토끼가 자녀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개는 노상방뇨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 동물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동물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해도 된다는 주장,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좀 많이 힘든 과정에 있는 게, 저희 아내가 2016년도에 뇌염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을 했어요. 그 완전히 과거를 다 잊어버렸던 상태가 됐고, 겨우 이제 불과 몇 년인 거. 한참 아플 때는 뭐 신랑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회복이 됐는데.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황용현 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상실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제 아내가 기억상실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방송 듣고 또 이제 성경 필사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갈 때 또 이제 얘기한 게, 성령의 하나님이 저희 아내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은행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잃어버린 기억은 잃어버린 대로 놔두고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새롭게 기억되면서 새로운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2: 한 가지만으로도 힘들 텐데 2016년 황용현 집사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습니다.
1: 16년도 4월 달에 제일 친한 친구가 믿진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 8월 달에 집사람이 이제 기억상실을 했고, 12월 달에 저희 친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월 달에 막내 누나가 이제 초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숨 막히고 답답하고 기도도 막히고 절대적인 그 외로움 속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으로 버틸 때 믿음으로 버텼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0: 믿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은 이 믿음의 승리의 동반자가 되어줬습니다.
1: 그때 이제 극동방송이 옆에 있었고 차에 찬양을 듣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이제 제일 높은 데 가서 제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높은 데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 이제 문자를 보내면 목사님이 읽어주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찬양을 틀어주시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위로와 평안을 얻었죠.
0: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1: 저는 근데 감히 얘기하는 거는 내가 힘들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파 선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전파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함께 슬퍼하고 있으니까,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이겨나가자고, 또 함께 웃어보자고 그러는 거가 전파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같았어요.
0: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도 1분, 2분을 책임지며 전파선교사로 함께 갑니다. 오늘 극동방송 전파선교사가 되어서 이 생명의 사역에 동반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0: 그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물론 저기 동역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친한 집사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처럼 얼굴도 모르고 단순 이름 하나 아는 것밖에 없는데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세상의 친구보다 더 가깝게 안아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가 있었고 또 더욱더 이렇게 굳게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은 얼굴을 모릅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0: 진짜로 극동방송을 듣고 아직 전파선교에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의 작은 얘기지만 저의 경험이지만 내가 힘들 때 나를 바로 잡아주고 나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라잡이 해주는 이 복음방송이 진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방송이 끊기지 않고 예수님 지상 명령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가 흘러날 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신 황용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께서 보내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이들의 다섯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본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명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나바이죠.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 거기에서 유대인으로 살았던 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으로 파송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 이름 앞에 아주 특별하게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은 검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때에 아마 이 시몬은 피부색이 아주 짙은 아프리카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이 도시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도시였다는 것을 볼 때 이 루기오도 그렇게 아프리카계 사람이 아닐까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설명이 붙어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족의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보모의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모의 손에서 키워질 때 그 보모의 자녀, 그러니까 함께 보모로부터 양육된 사람을 두고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이 바로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은 권력자들과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가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다섯 명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출신 지역도 달랐고 인종과 문화적인 배경도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살아온 환경도 많이 달랐고 또 이들이 처한 그 사회적인 위치도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모두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의 면면으로는 한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룰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형편이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간에도 아주 연령이 다양하게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도 각자가 모두 다가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역할도 모두 다 다른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드러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을 아주 빠르게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신중하게 살피며 천천히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름이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혼자만 일을 한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만 인정받는다라는 그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하는 그 방식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역할을 인정하고 함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서로의 다름을 복음 안에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될 때에 그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오천 중앙교회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구약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회의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금식하는 그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시간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결정해야 할때 우리는 자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여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무엇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혜롭고 또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수 없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방향은 사람의 욕심이나 고집이나 유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어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정해 놓은 그 일을 이루어 달라 기도하고 풍성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기도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예. 금식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그 행위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금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내가 살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을 그것조차도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인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한 후에 내 뜻이 관철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금식한 후에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간증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지가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계획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지금 주도가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가 주도가 아니고 그게 지도자가 주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성령이 지금 주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세계 선교의 역사는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한 일이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바나바와 사울도 자기 자신들이 원해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교회의 일을 도와야지요 하는 말들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너무나도 고맙고 또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돕는다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안 되니 내가 힘을 보태는 것을 두고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도울 자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할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세우셨기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지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그 일을 걷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면서 말씀에 둔감해서는 안 되지요. 또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들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시대의

변화도 살펴야 하고 사람들의 필요와 의견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목소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묻고 그것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의 여론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의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순종을 보게 되는데 이 순종이 결코 가벼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오천중앙교회의 위임 목사인 박진찬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아직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내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그들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라서 붙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부르신다는 그것이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지만 기꺼이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남아있고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내게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의 마음으로 내어드린 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그저 자기 자신의 교회 안에만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보냈고 더 중요한 것, 그곳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에 끝없이 지원해 주는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모으고 붙잡아 두는 곳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0: 다시 보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지역, 타 지역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는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먼 나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느냐 하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학교와 이웃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소망을 나타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일상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그런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교회에만 붙잡아 두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그 기꺼이 보내는 교회, 그리고 그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는요,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조용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으로 세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며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른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오천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동안 주일 대한민국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제 어느 한 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릴 일이 있었어요. 아, 그 뜨거운 날에 제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 덥죠,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 덥다고 우리가 원래 입던 옷,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보니까는 우리 뜨거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뜨겁고 뜨거운 그 식당 주방에서 정성껏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원래 입던 그 가운을 또 입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헌금위원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성경학교 캠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더위를 이겨내며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주 당연히 더워요. 예, 덥다고 또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한번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8월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크록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곳저곳에서 지금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막 불고 있는 우리 전도팀도 많고요. 교회 막 수리해주는 팀도 있고 많은 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이 왔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자 어제 혹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여러분 뜨거운 가운데 예배 잘 드리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방학 끝내고 누가 계약했는지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분들 아니면 전화 연결이 안 됐더라도 방송을 듣고 내가 교회를 갔다 하시는 분들 드디어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분들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갔습니다. 방학 끝냈어요. 이런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는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각 지사에서 어디서나 지역에서 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휴대폰에서 라디오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께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자 인천 남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 0967번님 고맙습니다.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익산에서 4605번님도 여주에서 3742 평택 8411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빨리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하고 싶대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줬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연결이 돼 있고요. 어머니는 지금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은 지금 전화만 올 거라고 얘기만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자 우리 이상희님 이상희님 신호 가네요. 지금 휴가 중이라는데 아들이 휴가 중이어서 엄마 집에 왔다는군요. 자 이상희님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어머니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9868 우리 아들

0: 자, 다시 한번 걸어봐요. 아들. 이상인 아들. 전화 안 받네. 안 받네요. 아이고. 전화를 안 받네요. 자, 우리 어머니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어머님.
1: 예.
0: 아이고, 아들이 전화 안 받네요.
1: 아, 이거 짜노. 이거
0: 웃잖아. 이거 참. 응?
1: 아이고,
0: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얘기를 했죠?
1: 전화 받으라고 그랬지요.
0: 전화 받으라고 했구나.
1: 지금 또 문자 이어볼까요? 아들 전화
0: 그러면은
1: 받으라고.
0: 문자를 넣든지 전화를 하든지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한 15분, 20분 뒤에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도전해볼게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전화 한번 오면은 받으라고 일반 전화라고 그렇게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우리 경주에 계시는 어머니신데, 예. 자, 오늘 어떻게 꼭 아들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덥네요. 햇살 따갑다고. 5389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천안 두정동에서도 듣고 계시고, 예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이들이랑 또 키즈 카페 3874번님. 청년부 태국 선교 가서 힘들고 지친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함이 함께하고 왔다고. 와, 우리 6089번님. 자, 우리 6514번님도 오셨고 7260번님도 오셨고, 자, 우리 등 뒤에서 뜨겁지만 도와주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 힘내는 한 주 되시라고 문자들 주셨는데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보냅니다.

나의 등 뒤에서 7080 가스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천안에서 신방동에서 청취하신다고 2523번님 이렇게 또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2061번님 전남 여수에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군인교회 섬기는 가정 0216번님 어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38년을 돌아보며라는 설교 38년 된 병자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가 그 못에 자신을 넣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0: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예, 귀한 것도 깨달으셨네요. 0216번님 고맙습니다. 자, 광주에서 5613번님도 또 오셨어요. 자,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동생이 사촌 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사연을 주셨거든요. 자, 사촌 언니 제가 전화번호하고 성함 알고 있습니다. 장혜윤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눌렀나? 이번에 갑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장혜윤님 되시죠?
1: 네, 맞아요.
0: 아,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그 사촌동생 김민회님이
1: 네,
0: 저희 방송국으로
1: 맞아요.
0: 이제 사연 주셔가지고
1: 아,
0: 사연
1: 네네.
0: 당첨되면서 그 사연 주인공이 장혜윤님이세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1: 아, 맞아요. 친척동생 맞아요.
0: 예, 예. 네.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0: 들어봤어요?
1: 몇번
0: 들어봤어요?
1: 네네.
0: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극동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장혜윤님 네. 같은 분들
1: 네.
0: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1: 아,
0: 김민혜님 같은 분의 또 요청을 받아서.
1: 아, 네.
0: 지금 잠깐 교회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맞아요.
0: 그래요. 얼마나 쉬었어요?
1: 한 여름에 작년 여름에 가고 안 갔으니까.
0: 아, 그럼 딱 1년 됐네요.
1: 네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우리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학한다고 그러는데
1: 아,
0: 1년 방학을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오늘.
1: 아, 네네.
0: 예.
1: 네.
0: 지금 사실은 방송 나가요. 우리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1: 아, 지금 방송 이렇게
0: 네, 생방송.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했는데
1: 네.
0: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거든요. 네.
1: 아,
0: 선물을 고를 네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한번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네네. 원하는 선물 하나 고르세요.
1: 아,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네.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아,
0: 여기서
1: 네네.
0: 고르신다면.
1: 아, 네? 네?
0: 여기서 여기 고르신다면. 너무 많아서 되는구나.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네네. 갖고 싶은데.
1: 아, 네. 아 아니 아니. 저 그럼 커피 할게요.
0: 커피. 아,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커피.
1: 네.
0: 그 동생은 뭘 좋아할까요? 김민혜님은 그래도 김민혜님 때문에 선물 받는 건데.
1: 아, 민혜가 네. 예쁜 화장품도 좋을 것 같고.
0: 화장품.
1: 둘 중에 아무거나 네.
0: 둘 중에 뭐 화장품하고
1: 커피.
0: 뭐요?
1: 커피나 아무거나 주셔도.
0: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1: 아 네네.
0: 김민혜님. 김민혜님
1: 네?
0: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아요?
2: 저도 언니랑 똑같이 커피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민혜예요? 네, 아 너무 반가워요.
0: 네, 민혜님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
1: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네. 안 그래도
0: 예.
1: 친척 동생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네네.
0: 뭐 어떤 게 고마운데요? 어떤 게 고마워?
1: 아,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예예,
1: 네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송에 신청하셨구나. 아,
1: 네네 맞아요.
0: 아, 와 근데 아, 어떻게 네네. 우리 장혜윤님은 네.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1: 아, 일요일에
0: 예.
1: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이제 뭐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0: 예.
1: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0: 아~
1: 네, 놀면서도.
0: 그랬구나.
1: 네.
0: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신앙생활 하셨나 봐요.
1: 네.
0: 그랬군요.
1: 네.

0: 참 이게 그래도 열심히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증거네요. 주일날 어디 가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1: 아,
0: 거는. 김민혜님,
1: 맞아요. 네.
0: 이렇게 또 언니가 이렇게 또
1: 네.
0: 교회 얘기를 했을 때또 이렇게 또 새끼라를 문 두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김민혜님이 이 방송 애청자신가 봐요.
1: 네, 운전하고 다니면
0: 운전하는
1: 항상 듣고
0: 다니면서
1: 있습니다. 네.
0: 우리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말, 그쵸?
1: 네.
0: 자, 언니하고 한번 큐 해보십시오.
1: 언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그 마음 받고, 그 마음으로 언니를 위해, 이 사연을 신청했는데, 언니가 교회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느님이 언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걸 느꼈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이 언니 너무 사랑하셔서 깊이 만나고 항상 교제하시길 원하는 걸 느껴. 그래서 일요일 날 언니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 고마워요.
0: 아이고 좋아라.
1: 네, 너무 귀엽죠. 네. 아,
0: 그러니까
1: 네.
0: 사랑스러운
1: 네.
0: 동생이네요.
1: 맞아요. 진짜
0: 참
1: 그래요. 네.
0: 그래요. 자, 우리 장혜윤님 혹시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아, 저 여기 지금 가락동이에요.
0: 가락동이에요. 사시는 곳이
1: 네.
0: 가락동입니까?
1: 네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1: 네.
0: 다니시던 교회, 1년 전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 제가 소개받는 것도 좀 좋을 것
0: 아,
1: 같아서.
0: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1: 네.
0: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저희가 소개를 시켜
1: 네.
0: 드릴게요.
1: 아, 네네.
0: 우리 동생분은 어디 사세요?
1: 저는
0: 동생분은
1: 동대문
0: 동대문구에.
1: 삽니다. 네.
0: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동생분이 언니 잘좀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1: 네.
0: 잘 가는지 감시도 좀 해주시고
1: 네.
0: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언니가 이 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1: 아, 네.
0: 알겠죠? 자, 그리고
1: 전사전교사.
0: 예? 뭐라고요?
1: 아, 또. 저희 사촌 언니 엄마가
0: 네네.
1: 또
0: 아, 맞아요.
1: 전파선교사세요.
0: 아, 그래요? 아, 우리
1: 네, 한희주 선생님. 네.
0: 장혜윤님 어머니가
1: 네, 맞아요.
0: 전파선교사.
1: 네, 권태희
0: 네네.
1: 어머님이십니다.
0: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방송 많이 듣는다는 얘기인데?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소식을 듣고
1: 좋다고.
0: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1: 지금
0: 몰라요. 엄마가 듣고 있을까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면 우리 장혜윤님 듣고 있는
1: 네네.
0: 엄마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엄마한테 나 지금 방송 탔다 하면서 엄마한테 고백 한번 하십시오. 무슨 고백이든 그냥 다. 예.
1: 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극동방송도 꼭 들어볼게요. 제가 네,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잘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예, 잘 들어볼게요. 몇번 들었긴 했는데요. 네.
0: 이 엄마가 전파 선교사란 얘기는
1: 네.
0: 제가 볼때그 전파 선교사가 아마 딸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하셨을 거예요.
1: 아,
0: 방송국으로 이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헌금하는 건데 분명히 아마 우리 장혜윤님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예. 참 너무 미리 축하드리고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장혜윤님.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혜우님,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부터 꼭 이제 8월부터 다시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잘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주일에 찝찝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파 선교사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까 그 선물 중에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1: 저희 엄마도 네. 저희 엄마도 같이 나눌게요. 선물 주시는 거 같이 다 나눌게요. 동생이랑
0: 같이 네. 같이 사시나요? 지금 어머니랑?
1: 아, 가까이 있어요.
0: 가까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제가 어머니는 네. 다른 선물로 해가지고 따로 챙겨드릴게요.
1: 아, 네. 네.
0: 될 수, 뭐 될 수 있으면 한번 뭐 통화도 한번 해보면서 선물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걸로 예 어머니 좋아하실 네. 만한 걸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예. 네, 감사합니다.
0: 김민혜님
2: 전화해.
1: 네.
0: 오늘 큰 역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2: 제가 더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김민혜님 앞으로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예. 장혜윤님도 계속 들으시면서 문자로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요.
1: 아, 네, 그럴게요.
0: 장혜윤님이 네.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서 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1: 아, 지금
0: 제일 좋아하는 찬양.
1: 아,
0: 네.
1: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0: 아, 하나님은 너를 네.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왜 가장 좋아해요?
1: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유명한 찬양이라서요.
0: 그래요. 네. 아, 저도 이 찬양 참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1: 네.
0: 자. 예.
1: 네.
0: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회 장혜윤님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교회 소개 꼭 바로 연락 드릴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이상희님. 네.
1: 네.
0: 그 어머니가
1: 네.
0: 우리 박용순 여사님께서
1: 네.
0: 저희 이제 극동방송 이제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우리
1: 네.
0: 아드님 이상희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을 방송국으로.
1: 네.
0: 그래서 그 사연 보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또 전화 연결이 안될 수도 있어서 어머님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1: 네.
0: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1: 아, 예.
0: 예. 지금 휴가로 이제 잠깐 어머니 그 경주 그쪽으로 지금 와 계신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0: 예.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정말 사랑해 그 마음으로 그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0: 예. 극동방송 아세요?
1: 예, 알고 있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네. 집에
0: 그래요?
1: 오면 어머님, 집에 오면 어머니 보고 계십니다.
0: 라디오거든요, 라디오.
1: 네. 아.
0: TV가 아니라
1: 네.
0: 라디오에서 이제 설교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1: 아,
0: 그것도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이렇게 듣는 거.
1: 네.
0: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이상희님 사연을 보내서 그 사연 제가 이렇게 보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일단은 선물을 드려요. 선물.
1: 네.
0: 제가 선물을 여기서 불러볼 테니까 이상희님 하나 골라보세요. 좋아하는
1: 네.
0: 선물을.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많죠? 여기서 본인 거 하나 고르고, 우리 어머니 거 하나, 효도 선물로 하나 골라보시면 좋겠네요. 두 개, 예.
1: 유산균이랑 곱창 할게요.
0: 곱창. 어머니는 뭐 드릴까요?
1: 곱창이요?
0: 어머니는 소곱창. 어머니는 소곱창. 본인은 유산균.
1: 네.
0: 근데 무슨 사연이었을지 안 궁금하세요?
1: 아,
0: 대충 감이
1: 대충
0: 옵니까?
1: 감은, 네.
0: 어떤 걸것 같아요?
1: 제가 잘 되길 바라고, 제가 지금 아마 장가가길 바란다는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0: 잘 되길 바라고 뭐라고요?
1: 네.
0: 그다음에?
1: 장가가길 바란다는
0: 장가
1: 거
0: 가길,
1: 같은데.
0: 그거는 아니었는데,
1: 아, 그러면,
0: 그거는 아니었고.
1: 아,
0: 아니,
1: 그러면 다시,
0: 예, 이상희 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셨다는데, 지금은 이제 쉬고 계셔서 그걸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그게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말, 우리 어머니 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네. 네. 어머니, 아들 지금 잘 통화하고 있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이상희님,
1: 네.
0: 지금 사전에 이렇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1: 아,
0: 이게
1: 네.
0: 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생방송 중에.
1: 아.
0: 예. 네.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고, 어머니가 옆에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예.
1: 네.
0: 어머님, 우리
1: 예.
0: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사랑 담아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1: 아니나 사랑하고 축복한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하신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자. 사랑하고 축복한대.
0: 아이고, 아유, 감사하네. 제가 감사하네. 마음 따뜻해지고, 와. 우리 이상희님, 마음이 어떠세요? 예?
1: 네.
0: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1: 늘 듣는 말인데 이렇게
0: 예.
1: 또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0: 그니까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 이거 하면서요. 근데
1: 네.
0: 어머니가 어머니의 말씀 좀 다르게 들리네요.

0: 따뜻해요, 어머니가요. 네. 따뜻합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지금 경주시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혹시 어머니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 예?
1: 엄마, 나도 사랑하고 하는데 나도 잘 안 되네.
2: 그래, 네가 마음문을 열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0: 와,
2: 그래,
0: 우리
2: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야 삶을 다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대.
0: 아멘입니다. 우리 이상희님.
1: 네.
0: 그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네. 마음은 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1: 네.
0: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화 연결하신 이유는 아직도 우리 이상희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손짓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서 우리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서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는 효자 됐으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아드님?
1: 네. 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0: 주시고
1: 구원해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아멘.
0: 아멘. 우리 이상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희님이 네. 지금 계시는 곳은 지금 현재는 경주 어머님 때 잠깐 오셨지만 원래는 울산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0: 저희가 그 울산에 있는 계시는 곳에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1: 네.
0: 그래서 네. 용기 내셔서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미루다 보면 계속 미뤄집니다.
1: 네.
0: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손짓 하셨을 때 딱 이렇게 용기 내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링크가 갈 건데 거기 이제 집 주소, 울산 주소, 경주 주소 보내주시고 저희 선물도 보내드리고 울산 주소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1: 네.
0: 네네. 자, 우리 이상희님 감사하고 어머님.
2: 예.
0: 이제 옆에서
2: 예.
0: 우리 아들 결심했으니까 기도도 했고 예. 기도하면서 예. 기다리자고요.
2: 예,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2: 예,
0: 자, 우리
2: 감사합니다.
0: 이상희님.
1: 네.
0: 이상희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요?
1: 네,
0: 생각이 안 나요?
1: 네.
0: 제목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찬양 예수 믿으세요. 이 곡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그 극동방송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알겠죠?
1: 네.
0: 네, 우리 이상희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0: 예수 믿으세요 찬양 나눴습니다. 마음이 찡하네요. 막내 아들 방학 중이라서 눈물 난다고 2416번님 와 2483번님 멀리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앱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애청자시라고요. 항상 잘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피디님의 진솔한 진행 진짜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고 왔어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신 극동방송 피디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2483번님 엄마의 말씀 기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요. 5189번님 병실에서 1203번님 듣고 계시고 자 부천에서도 청취하고 계시고 충남 금산 온 식구 전파 선교사 손녀딸 교회 방학이라서 기도 중이라고 아이고 그렇구나 2416번님 온 식구 전파 선교사 예 분명히 또 손녀딸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폭염 기승 부리고 있는데 아유 고생하시는 7659번님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회장 한 분 또 있어요. 한 분 또 있습니다. 자 친한 동생이시라고 하셨는데 8771번 친한 동생 자 신호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통화 될 것 같아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동생 또 친한 동생.
1: 네 여보세요.
0: 네 김송이님 되시죠?
1: 네.
0: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언니 고정란님한테 얘기 들었죠? 전화 올 거라고.
1: 네.
0: 어 그래요.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네네네. 예.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집에서요.
0: 집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세요?
1: 평택이요.
0: 평택. 어. 그 오늘 딱 이렇게 집에서 여유 있게 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극동 방송 들어보셨어요?
1: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네. 자 조금 가까이 오세요. 스피커폰보다는 직접 전화하시면 좋겠는데. 예.
1: 그래요? 잠깐만요.
0: 예. 예. 가까이 오시고, 극동방송을 몇 번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1: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0: 들어본 적은 없고, 극동방송에 대해서만,
1: 이름만 들어봤어요.
0: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네. 자, 가까이 오셨어요?
1: 네.
0: 네네. 오세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고정라님이 사연을 보냈어요. 김송이님 사연. 네. 그래서 채택돼가지고 제가 전화드린 건데, 이렇게
1: 그래요?
0: 딱 되면은 선물 드리거든요.
1: 네.
0: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1: 아, 하나 골라요?
0: 예.
1: 쭈꾸미?
0: 쭈꾸미.
1: 네.
0: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고르게 드릴게요. 하나 더는 우리 신청한 우리 고정라님도 하나 드릴까요?
1: 네? 네.
0: 아니면 두 개를
1: 네.
0: 다 드릴까? 김송이님. 자, 하나 더 골라보세요.
1: 단백질?
0: 단백질.
1: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백질. 자. 자, 우리 고정나 님.
1: 네.
0: 네, 우리 김송이 님 선물 어떻게 하나 고정나 님 드릴까 했더니 두 개 다 드려도 되나요?
1: 아, 예. 송이 주세요.

0: 단백질하고 쭈꾸미 다 드릴게요.
1: 네, 건강해야지.
0: 네? 건강해야지. 네. 보니까 그리고 고정라님은 예전에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던 분이죠?
1: 네.
0: 네, 요청해가지고 그때 그분은 잘 다니고 있죠?
1: 네, 지금 교회 계속 나오셔서 어떻게 나오셔서
0: 잘 다니고 있군요. 예, 자 우리 김송희님.
1: 네.
0: 이제 어떻게 고정라님 이렇게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1: 네.
0: 네. 지금 이거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방송 탔습니다. 지금 전국 생방송.
1: 아 그래요? 목소리 예쁘게 할게요.
0: 목소리 예쁘게 아까부터 했어요. 처음에만 빼고 처음에는 이 보이스피싱이야 누구야 뭐야 네. 그때만 살짝 좀 그랬고 지금은 네. 괜찮습니다. 지금
1: 네. 예.
0: 전국 생방송인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극동 방송 못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네. 이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김송희님
1: 네.
0: 들어보시고 네, 고정라님이 네. 우리 김송희님 네.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네. 신청을 한 건데 네. 코로나 때부터 지금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네.
0: 맞죠?
1: 네.
0: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고정라님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김송희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손짓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1: 네.
0: 지금 평택에서 만약에 교회를 이제 5년 만에 가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릴까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니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0: 가까운 데 있어요? 가고 싶은 네. 교회가 있나요?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다시 좀 가봐야겠다. 요즘에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0: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뭔 말이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1: 아,
0: 네. 아니, 가보고 싶은 마음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1: 네. 순간 식구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네. 만나고 올 때마다 이제
0: 그렇죠.
1: 네.
0: 자이든 타이든 5년 동안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1: 응? 네. 한 번씩 듣긴 했었죠.
0: 얼마나 식구들이 기도하고 우리 언니가 네.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딸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응?
1: 네.
0: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김송희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제가 따라해요.
0: 네, 저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정라님도 옆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죠?
2: 네.
0: 예. 우리 고정라님 우리 김송희님에게 우리 동생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한번 짧게 한번 해보세요.
2: 저번에 금 기도회 때 제가 연락했을 때 한번 찾아봐줘서 교회 와서 뭐 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고 또 계속 못 와서 되게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0: 아니, 저한테 말고 지금 짧게
2: 아,
0: 20초만 20초
2: 네. 알았어요. 송희야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교회에서 만나자. 알았지?
0: 아 우리 고정라님도 평택에 계시나요?
2: 네 제2강에게
0: 아 그래요? 그러면 고정라님 교회 가시면 되겠네.
2: 네.
0: 예.
2: 네.
0: 그래요. 우리 김송희 님.
2: 네.
0: 오늘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요. 예. 꼭 하나님께로 이번 주부터 꼭 돌아오셔야 돼요. 알겠죠? 예.
2: 네.
0: 예, 방송 잘 들으시고 아유, 우리 고정라 님도 수고 많으셨고 김송희 님 고맙습니다.
2: 네. 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0: 네, 언니.
1: 감사. 자, 저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4: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0: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일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통치의 평화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온과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는 진리가 분명해질수록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최종적으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승리를 외치고 또 승리를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속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박신화 콰이어의 음성으로 승리의 할렐루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파르티타 2번 D마이너 BWV 1004번의 4악장 준비했습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파르티타 2번 D마이너 BWV 1004번의 4악장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8중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824년에 작곡된 슈베르트의 실내악 중에서도 아주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평소에 동경했던 베토벤의 7중주를 모델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는 클라리넷, 바순, 호른, 그리고 바이올린 2대,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이렇게 8개의 악기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알레그로 비바치 함께 하시겠는데요. 슈베르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곡다운 선율의 미가 이 작품, 이 악장에서도 아주 매력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관악기와 현악기의 음색이 잘 어울려져서 한편의 교향곡과 같은 사운드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멜로 쌍쌍블 런던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팔중주 옥텟의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산드 마르코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마이너 이 작품의 1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오말리 조블리의 오보에 연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마르코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마이너의 1악장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조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이 시간에는 포항 소망교회 이성희 목사

0: 하나님께서 사사기 4장 4절로 7절 말씀과 14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요즘 TV나 OTT 같은 데서 보면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 예능이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들이 사는 궁궐 같은 집, 그리고 그 안에 차려진 고가의 가구나 또 화려한 인테리어 등 이런 외적인 것에 많이 화면을 집중을 하죠. 사람만 다를 뿐 그저 좀 비슷한 구성과 모습이 반복되면서 대중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감보다는 불편함과 피로감, 또 거리감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개된 한 가수의 일상은 기존의 연예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보여주어서 대중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2층짜리 주택에 살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품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 받은 선물을 이용해서 그저 집을 아주 소박하게 예쁘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야, 이 사람 생각이 참 멋있다.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겉으로 지닌 화려함이나 어떤 강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삶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만 추구하는 그 시대에,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과 그저 권력만 지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아주 평범하고도 조용한 여인을 통하여서 선한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흘러보내시는 사람, 삶의 좋은 영향은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드보라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널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꾸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를 소개하는 이 말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이 구절입니다. 그냥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어의 표현을 잘 살린 것입니다. 거주하다,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자리 잡고 머물러 살다,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드보라는 늘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곳, 종려나무 아래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보라를 쭉 지켜보니까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궂을 때나 또 몸이 좀 안 좋을 때나 항상 그 같은 시간에 같은 그 자리에 늘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그곳 종려나무 아래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드보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늘 나아가서 쉽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은 지금 우리 시대처럼 단순히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위한 용도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영적이고 또한 신앙적인 고민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상담하고 또 지혜를 얻는 그러한 곳이 그러한 자리가 바로 재판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늘 그곳에 있는 드보라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이었고 드보라의 소박한 기도실이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필요한 은혜를 늘 공급받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를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삶의 능력과 지혜를 늘 받았던 장소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이름을 가리켜서 마치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보라의 이런 꾸준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능력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드보라의 진정한 힘은 진짜 영향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이런 꾸준함에서 나오는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계속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서로에게 나타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종려나무를 지키며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 등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언제나 예배 시작 전부터 그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다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것이 많다고 언제나 열심으로 부지런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늘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는 장로님의 자리, 누구 여기는 권사님의 자리, 여기는 누구누구의 자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은혜와 능력을 흘러가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졌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가정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함, 바로 꾸준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맡겨진 일을 꾸준히 성실히 감당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성실한 자를 지키신다 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올해 107세를 맞이한 그 김영석 교수께서 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더 소중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성실함이 다음 인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꾸준함에서 능력이 나오고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일에서 나의 종려나무를 지키셔서 그 꾸준함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한없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물러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하루를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사람 바락을 택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으로 최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이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의 뜻입니다. 꿀벌입니다. 벌과 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꿀벌이 꽃들을 찾아다니듯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 소리로 가득 채우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그의 생각에는 세상의 어떤 다른 소리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드보라는 누가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또 몇 명의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인 말씀에 늘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여유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이런 드보라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런 바락에게는 그 1만 명 되는 수많은 그 장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드보라 한 명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루의 시작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한 성도는 이분은 뭐 평범하게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하면서 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뭐 가정을 책임지고 매일 출근하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죠. 참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이번도 아침에 일어난 것이 늘 뭐 다 그렇듯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눈을 뜨면은 바로 일어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휴대폰을 한참 보다가 겨우 일어나서 출근하는 그런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돌아오도 늘 피곤하고 좀 주말에 쉬어도 늘 몸은 무겁고 늘 그런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루의 시작을 좀 다르게 해볼까 바꿔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람 소리를 좀 일찍 시간을 맞춰놓고 그 소리에 눈을 뜨면 먼저 침대에 누운 채로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씻고 옷을 갖춰입고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갈 수 없을 때에는 집에서 그 시간에 자신만의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서 그날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물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좀 남은 시간 운동도 조금 하고 또 그제서야 휴대폰을 보면서 뉴스도 보고 일정들 점검하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을 보면서 야 그렇게 삶에 피곤하지 않나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의 대답이 일찍 자고 깊은 잠을 자서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더 몸이 아프고 찌뿌둥하고 더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니 힘이 솟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신은 잘 몰랐지만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당신이 긍정적이고 밝고 친절해서 좋다 힘이 넘친다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가 넘쳤고 또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정말
기대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단 하나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가장 먼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듣습니까?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항상 피곤하고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이 있다면 하루의 시작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먼저 내 영혼을 깨우고 말씀으로 내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아침의 시작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체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아침에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신선한 생기신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면 그 다음 달이 올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보라처럼 꿀벌이 꽃을 찾아다니듯이 언제나 말씀을 먼저 찾는 하루로 시작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 힘과 지혜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늘 주님의 능력에 가득 머물러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바락이 데리고 간 사람은 1만 명이죠. 1만 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 조직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라고는 칼도 부족해서 농기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군대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반면에 적의 군대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말들이 끄는 마차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장한 군대를 갖춘 병력입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야빈은 승산에 전혀 없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굳이 만약에 싸워야 한다면 철병거가 기동하기 힘든 산지에서 싸우는 것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바락의 군사들은 처음에는 이 산지에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산지에 있던 바락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의외입니다. 14절입니다 산에서 내려가서 평지에서 전쟁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내려가라 말씀하셨고 바락은 조금의 주저함 지체함 없이 시스라의 철병가 있는 곳으로 그 평지로 내려갔습니다. 드보라가 이들에게 일어나라 명령할 수가 있었고 바락과 군사들이 그 명령에 일어나서 내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용기는 드보라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 하시느냐.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여기서 칼날은 여호와의 칼날을 말합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가셨는지를 하셨는가가 바로 5장의 드보라의 찬양의 노래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라는 시점

영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엄청난 폭우를 내리셔서 기손강을 범람시켜서 메말랐던 골짜기가 순식간에 흙탕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시스라의 자랑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철병거는 진흙에 바퀴가 빠져버리자 꼼짝달싹 못하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드보라의 선포대로 바라기 군대가 믿고 산에서 내려갈 때 이미 놀란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라기 두려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일어나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걸어가시다가 내 옆에서 걸어가시다가 때로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신명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처음 광야길을 걷거나 또 처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혹시나 그 광야에 그 땅에 그 강에 어떤 위험이나 얼음은 없는지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살피시고 해결하시고 준비해 놓기 위해서 이럴 때는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산에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면 주변에 있는 서울의 주변의 산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먼저 하는 것이 있죠. 제가 먼저 그 산을 가봅니다. 답사간다 그러죠. 먼저 답사를 가봅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쉴 곳은 있을까? 또 가파른 길은 없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이죠. 한 번은 또 제가 여행지에 가서 어떤 높은 산을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걷다가 때로는 잠시 멈추게 하고 제가 먼저 올라가서 살핍니다. 혹시 계단이 어디까지 있을까? 계단 너무 가파르지 않을까? 아니 좀 더 쉬운 우회로가 있지 않을까? 또 난간은 안전한가? 다 살피고 내려오는 곳에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길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늘 먼저 가서 살피는 것 바로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믿음의 길이나 또 우리가 어떤 큰일 앞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까 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예비해 놓고 해결해 놓고 준비하고 서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나 주님이 나와 멀리 느껴졌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저 앞에 먼저 가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무엇인가 준비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우리는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이곳에서 한여름 새벽에 올려진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나보다 여러분보다 앞서 오셔서
우리가

0: 기도드리는 기도의 답을, 우리의 문제 해결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일어나서 나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불에서 일어나야, 나와야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부터 선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무르고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잘 흘러가는 사람은 드보라처럼, 드보라의 종려나무처럼 내 자리와 사명을 꾸준함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먼저 나를 채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언제나 활력이 넘쳐서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에게 정말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소망교회 지역번호 054-231-900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의 파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붙드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걷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난 가장 깊은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사랑도 편할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키는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첫 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에는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노형건과 노성애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이 소리는 전남 담양군 중록원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소리입니다. 대나무 숲 바람보다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조수아가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가이 팬노디의 영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마음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길은 좀과 동동에 의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길은 좀이나 동독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여기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물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재산으로 여기는 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옷이 그 당시에 재산이었습니다. 또 곡식과 식량 그리고 보석과 기금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옷은 좀이 먹는 거죠. 옛날에 보면 참 옷, 좀약을, 그 옷을

좀 먹지 않도록 약을 많이 넣었던 기억이 나요. 이 둘째는 곡식과 식량은 뭐예요? 진화 벌레들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귀금속은 어때요? 당신은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식이 땅에 묻거나 자기 집안에 어딘가 숨겨놓았는데 도둑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쌓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도록 모았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건 어려운데 그게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쌓아 올릴수록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쌓은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부식이 일어나고요. 녹이 슬고요.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뭐 한 이제 뭐 20년, 25년 벌써 오래됐으니까 벌써 낡은 데가 많아요. 낡은 데가 많아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앉아있는데 보니까 저기가 막 낡아 있더라고요. 멋있게 처음 짓을 때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여러분. 물질 세계의 특징이에요.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 줍니다. 필요하면 저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으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은 사라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탐욕적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쌓고 쌓아도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은 재물을 쌓는 내적 동기입니다. 돈을 쌓고자 할 때 인간의 내면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재물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내 안에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앉혀놓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돈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위해 모았느냐, 돈을 모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 올리려고 하고는 있지 않느냐. 여러분, 돈의 속성은 뭘까요? 좀 더예요. 좀 더, 좀 더, 좀 더. 이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결국 재물의 종이 되죠. 내가 돈을 부리는 게 아니야. 돈이 나를 부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그 존재보다 커야 됩니다. 재물이 나보다 크면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없어요. 재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그 돈의 존재보다 그 존재가 내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에 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다스릴 수 없으면 그 재물은 우리의 삶에 화가 되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목격하는 환경이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참화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난리예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인간은 비인간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깨어져 버려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잔인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살벌해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요동을 치고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어요. 친구도 형제도 때로는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잖아요. 그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옛날에 돈 없을 때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살지 못하실 때는 형제 간에 우애라는 게 있었어요. 우애라는 게. 이제는 그 우애가 별로 없어졌어요. 돈이 끼어들면 형제 간에도 맞고서 해 보여요. 부모 유산 가지고 맞고서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참화가 왜 일어나요?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있게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부자에 대한 경고이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할 때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이죠.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애지중지 여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크리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인정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지나친 게 문제예요. 자녀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해야죠. 애지중지해야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병적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박적 집착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깨어진 상태. 균형이 깨어졌다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착과 탐닉, 그 상태는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극심한, 눈을 떼는 순간 극심한 불안 정세에 시달리는 거죠. 그곳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강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이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점령을 당해버리면 희한하게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분별력은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점령이 된 상태,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죠.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볼모 잡혀 있는 팀 켈러로 유명한 목사님이 우상은 되게 좋아하는 것을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물질 자체를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없어지고 말 것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평생 쌓다가 가지 말라는 것. 여러분 쌓는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뭡니까? 쌓는 게 자꾸 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쌓아보세요. 어디까지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땅에만 부활을 쌓고 샀다가 끝내지 말라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20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것은 좀이나 독이 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둑이 대단해도 하늘에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 쌓은 보화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보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뭘까요? 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적극적으로

시편 112편 9절을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나누어 주는 그 일이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형제를 도왔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구워준 것이고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니까 갚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 나누어주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유익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물질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면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과 일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의 모든 걸 베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과 일시적인 걸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삶은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즐기자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난 크리스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 낯선 겁니다. 소망? 소망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데. 여러분, 극단적이긴 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을 보세요. 마약 환자들은 순간에 집중합니다.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약 환자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여러분? 오늘에만 모든 걸 거는 사람들. 내일이 없어,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늘에 베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약 환자들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투약을 하는 순간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약효가 매우 짧아. 근데 그 짜릿한 순간에 모든 걸 걸어버려요. 도박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것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이 화태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 일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투자와 투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실 수 있죠. 순간인가 영원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안 주신 게 축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아간을 보세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즉사잖아요, 여러분. 순간에 눈이 멀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갈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꼬리꼬리를 물고 있는 그곳을 따라가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니까. 그게 벼랑 끝이든 여러분, 그게 하늘을 향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과 나라는 존재는 분리가 안 됩니다. 엉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쌓아올린 보물이 나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내 보물이 흔들리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없이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가진 어떤 보물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잠시 왔다 가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어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분은 비싼 그림을 샀어요. 새집으로 이사가서 그려야

하겠다고 애지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집에 걸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다할수 없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꽉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둑을 막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풀면 자선이 되잖아요. 그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근데 도둑에게 빼앗긴 것은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베풀 것인가, 빼앗기며 살 것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베풀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을 뿐 실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사라져도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돈이 그렇잖아요. 돈, 돈, 돈, 돈. 돈이니까 돈,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내 주머니 있다가 다른 사람 주머니를 갖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놓으셨어요. 맡겨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죠. 아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보물은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미래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교수님은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것은 현재적으로도 유익하다, 미래적인 건 물론이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신용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면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얻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주님 우리를 초라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조지 물러가 아주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고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물러. 그러니 빌립보서 4장 19절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하나님이, 은행장이신 하나님이, 하늘 은행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사인만 들어가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청구하는 금액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바울의 생애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이면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요, 하늘의 크레딧이 쌓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색하거나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에게는 공급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엉뚱한 데 쏟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마음껏 주실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 뱅크의 크레딧을 쌓은 사람, 주시기만 하면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고 주실 만한 크레딧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주시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 못 차려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진짜 돈 쓸 줄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22절 23절에 마음을 위해서 눈이 중요하다. 눈은 몸의 등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눈은 어떤 눈이죠? 성한 눈은 분산되지 않는 눈, 한 곳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게 좋은 눈이에요. 사시가 아니에요. 근시, 이 난시가 아니에요. 어떤 눈이죠? 여러분 24절을 보면 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싱글 포커스, 싱글 마인디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시선이 한 곳에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초점, 한결같은 마음, 다 초점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통찰력이 생긴다. 그게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란 뭐냐?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미술관에도 가면 진짜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제가 저는 볼 줄 몰라요. 전시에 가면은 이렇게 막 윽 이러면 이게 나도 그릴 것 같은데 윽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무슨 일이 납니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초점이 안 맞춰져요.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장인지 가작인지 실제 작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값과 가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품 정리사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집을 정리하면 의외의 현장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너무도 인색하게 살았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던 분인데 거지같이 노숙자처럼 살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에게 돈이 그냥 꽁꽁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짐을 정리해주는 정리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보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집들이 있는데 집 안에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버릴 걸 안 버리니까,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니까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나는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쓰레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체다면 인생의 쓰레기 관리인이 됩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만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쌓아만 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화폐, 그 종이잖아요. 은행에 있으면 그냥 숫자고, 돈은 쓸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쓰지 않고 쌓은 돈은 그냥 쓰레기와 같습니다. 귀하게 써야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누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천년 만년 있을 줄로 착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쫓고 있느냐, 무엇에 그토록 몰두하고 있느냐,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흔들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느냐, 무엇에 그렇게 노력하고 정열을 속고 있느냐.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란 뭘까요? 하늘이란 공간이기보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영적인 지혜와 모든 부요함이 들어있다는 것. 바로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 안에서 모든 보화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0: 크게 걱정할 일 없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시야는 점점 밝아지고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맞게 기꺼이 사용함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제 체력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무리했나 봅니다. 목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더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퇴근길에 또는 야간 출근길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평소 좋아하시는 찬양도 좋습니다. 이 저녁 시간 찬양으로 마음의 쉼을 얻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6: 극동방송
7: 써머.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지금 청취자 사진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포항극동 방송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인데요. 여러분, 포항극동 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사진들, 90.3이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 접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라서요. 얼마 기한이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찬양하리라.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선포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리라.
1: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라.
2: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은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목이 많이 잠겨서 부득이하게 이런 목소리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내일은 더 회복된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평소에 영양제도 잘 챙겨드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계속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구원 받았을 때의 감격과 감사는 잊어버리고 어느새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나를 보게 되죠.

자포의식은 초심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듭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서운해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떤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셨군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흐릅니다. 비교 대신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원망 대신 감사가 흐르죠. 두려움 대신 소망이 흐르게 되고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 살아가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비교와 공로의식이 왕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원망보다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며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가 아니라 은혜,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를 먼저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눈에 띄는 결과보다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오천제일교회 박정열 목사님께서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주일 우리는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내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아무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또 힘든 환경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돌보신다 그런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가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찾아봐서 돌보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매기는 점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시편 8편이 들려주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놀라운 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참 존귀한 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못하게 하시고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등한 존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광대한 하늘과 그리고 달과 별들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인간을 단순히 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냥 하나로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바로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신적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도록 매우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존재이다. 그것을 다윗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존귀한 위치에 세우신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지체들을 보면서 너무나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내 인생은 이미 끝이 났다고, 너의 실패를 보니까 너 인생도 마찬가지네, 소망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 함부로 자기를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존재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다른 지체들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존귀한 위치에 세운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약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지위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존귀한 위치에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멈추고 자녀들의 성적과 성취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연약한 이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높고 존귀한 위치에 세운 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 씌우셨습니다. 영화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영광, 명예, 중요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무게가 있다는 개념과 연결되어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고 무의미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치는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큰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즉 특별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가 빳빳한 새 지폐가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오물이 묻어서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새 지폐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구겨지고 찢어지고 낡아진 그런 지폐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살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늙고 병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 간시우신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도 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체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 관 씌우셨을 뿐만 아니라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이 하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는 것, 하다르로 간을 씌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를 존엄하고 영예로운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간을 씌웠다라는 단어 표현입니다. 씌우셨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간을 만들어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여주어서 쓰게 된 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거예요.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종기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종기의 관이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씌우신 그 종기의 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그래서 더 이상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종기의 그 관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종기로 관을 씌우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간을 씌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존엄하고 영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무게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또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준 종교의 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기에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게 사람들의 평가 이후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고 우리에게 종기로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보다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공으로 얻어내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가 영화와 종기로 관 씌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사람이다. 나는 실패 때문에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기로 세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주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위로도 되겠지요. 그것만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종기한 사람답게 살라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종기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를 아는 종기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혼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어요. 소중하게 돌봅니다. 존귀한 사람은요, 죄에게, 절망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겁니다. 그러니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결코 환경 바라보고 나의 실패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낮추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중히 돌보시고 죄와 절망의 나를 내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치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매우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특별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존엄하고 영예로운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내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존엄하고 영예로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고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너 기뻐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다른 지체들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신 그런 자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마치 존귀를 잃어버린 자답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렇게 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미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0: 우리의 실패를 돌쳐내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부족함을 조롱하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기를 붙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창조했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실패 앞에서도, 어떤 사람의 평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귀한 자로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와 종교의 관을 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존중하며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번 한 주간도 비록 날씨는 덥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제일교회 지역번호 054 292국에 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청취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도착한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송 방향을 찾고 다가오는 가을 개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고성능 무선 이어폰, 소형 라디오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받아보신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은혜로운 포항극동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밴드의 이몸의 소망부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브 투 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림팩트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0: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힘내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세상이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모든 극동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성도여 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놓고 고민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머리로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는 작은 어떤 습관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할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게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뭐 청년 사역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술, 담배 하는 아이들에게 꼭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아, 뭐 나중에 뭐 마음 먹으면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는 우리는 뭐든지 하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진짜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단이거든요, 결단. 그리고 우리는 아, 내가 얼마나 이 결단에 취약한 사람인지를 빨리 깨달아야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옛날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무겁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마카스 앨범 가운데서 새 힘 얻으리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힘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힘든 일들이 지날 때마다 또 고민이 많을 때마다 본당에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아, 내 힘으로 또 세상을 살려고 너무 애썼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내 힘으로 산 게 없거든요. 그 순간에는 내 힘으로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요, 내 힘으로 살아왔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또 나의 기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기도, 또 나를 기억하고 또 나의 사역들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의 어떤 기도, 그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뭐 부모님들의 기도는 정말 절대적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매일의 삶에 힘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이자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듣는 게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고집스러워지죠. 그리고 또 제대로 듣지 않고 대충 듣고 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갔는데 아내가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뭐 이거 좀 사오라. 근데 제가 이게 봤는데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사오라는 거 맞지? 그러니까 아내가 당근이지 이렇게 하겠어요. 예전에 이제 이 말이 한때 한창 유행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근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 보고 당근을 이제 한 봉투 사서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당근은 왜 사왔냐고. 그러니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당근 사오라고 분명히 당신이 이야기했다고. 아내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 끝에 맞다고, 당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는 당근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고 뭐 당근 먹을 일이 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사갔죠. 잘안 들려요. 사람들은 짐작할 때가 많고요. 또 제대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좀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말, 또 청년들의 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존중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말을 좀잘 듣고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내가 짐작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들어주려고 잘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만 나누어도요, 교회는 참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은혜, 그 은혜만큼만 우리가 다시 나누어도요, 교회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은 감정의 어떤 부딪힘과 또 이 고집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요, 받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아의 앨범 가운데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들으셨습니다. 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교회 상처받아서 떠났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교회에 상처를 주고 떠나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해보니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본인이 잘못했는데 전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서 자기가 오히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물론 교회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아서 나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지만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좀 수고스럽더라도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자가용 몰고 가면요. 예전에는 갈 수 없었던 거리의 교회도 조금만 내가 정성을 들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난 교회 이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 중에 특히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애쓰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본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마음 아프다면 좋은 교회를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을 또 저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교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전도단 1번 가운데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오늘 22절부터 보겠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니 그 귀신 들린 그냥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웬걸요 그 뒤에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이 팀을 잡아가지고 관가에 일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6장 22절로 2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매를 맞고 또 입고 있던 옷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상황이었죠. 불안한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도 뭐가 나타나겠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죠.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자, 잠시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을 보십시다. 그는 죄인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키는 거지요. 그는 자연적으로 만일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졌다면 죄인들은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죄인들이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형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칼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16장 28절로 30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그럽니다. 그는 영생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는 잃어버린 자였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믿어도 안 되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혹여 다른 길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종교다운 논,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정죄하시겠냐고 뭐 아인슈타인의 말을 들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광고 뭐 그 버스에 광고를 붙이고 뭐 그랬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그래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 역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지 한 사람만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식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예, 그럴 은혜가 크지요. 축복이 수천 대까지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32절로 33절 말씀을 보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는 이 사람들에게 매질했던 간수였어요. 옥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의 매맞은 자리를 때린 사람인데 씻기고 있습니다.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멋지게 그 기뻐하는 젊은 회심자들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이 모두가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명령과 그들을 성 밖으로 내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했어요. 그는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떠나지 않겠노라 말을 합니다. 37절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물론 바울이 그들의 무죄에 대한 공적인 인정을 요구한 이유는 그가 곧 떠나게 됨으로써 거기 빌립보에 남게 될 새로운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매기 목사님도 그렇게 분명하게 주장하고 계시죠? 이게 참으로 옳은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만이 보호되고 나만이 복을 받고 나만이 뭐 좀 더 좋은 곳으로, 이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개인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38절로 40절을 읽음으로 16장을 마치도록 하죠.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아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17장에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에서 그가 세계 선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념비적인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 시작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와 함께 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결코 우수한 사람들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역사는 위대하게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그것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려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럽으로 먼저 가게 하셨음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맨 먼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한 작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죠.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서신서를 나누게 될 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나 다른 믿는 자들의 모임보다도 사도 바울과 친밀했음을 그런 의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지도를 따라서 뭐 가능하시다면요. 그러나 또 제가 이제 또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 땅은 어느 땅이다, 어느 지역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함으로 같은 심정으로 함께 나누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서쪽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계속 여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 후에 남쪽의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그 선교 지역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니까요. 자, 17장 1절 말씀을 보죠.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한 도시나 모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회당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때문에 그는 그 도시에 헌신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그들 중에 몇몇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중 몇은 믿게 되었던 거죠. 사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얼마가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는 한 교회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그 당시 교회 안에 유럽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암비볼리는 아홉 개의 길이라고도 불리었는데 그 이름은 그 도시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성들은 오늘날처럼 사각형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암비볼리만은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조차도

직선이 아닌 원형으로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성은 로마의 여러 훌륭한 도시로 가운데 하나였던 비아 에크나티아라는 도로상에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암비볼리가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아드리아의 헬레스폰트 해협에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 가보면 디라키움 그래서 약한 805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로마 군대가 주로 사용했던 도로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무역업자들이 여행을 했던 길이기도 했고요. 이제 이 유명한 길을 따라 데살로니카를 향해 몇몇의 선교사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 있는 이 에그나티안 도로상에 있는 또 다른 성이 있었는데, 데살로니카는 에그나티안 도로에서, 그러니까 그 도로에 아볼로니아로부터 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내륙 지방이었지만 항구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3개의 강들이 이곳으로부터 바다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주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왕의 양자였던 카산더가 BC 315년경에 이 도시를 세우면서 알렉산더 대제와 이복 누이이기도 한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곳은 따뜻한 봄 날씨가 유명해서인지 그 전에는 더마 혹은 데메라고 불렸는데 카산더는 알렉산더 대왕 수하의 장군들 중 하나였고 알렉산더 사후에는 그 지역의 통치권을 인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 그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평상시대로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가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단지 3번의 안식일밖에 지낼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그가 그곳에 머문 기간은 한 달도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어쨌건 이렇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는 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나오게 되고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된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성경의 모든 위대한 교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서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곳에서 한 달밖에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켰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의 메시지를 주의해 보겠습니다. 그는 열고 증명하였다. 즉,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어야 했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 예시된 대로 이것을 있어야 할 일임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의 예언인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바울의 메시지에서 부활이 그들 메시지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는 종종 부활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심지어 근본주의자들조차도 십자가의 죽음만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분께서는 영광 중에 계신데 교회만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후에 있었던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너무도 잘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0: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며 조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그룹도 철저히 그분에게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것은 매 주일마다 진정한 부활절이,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주간 첫날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회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은 부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 뭐 학교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너무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학교라든가 또 교회 정말 여러 그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입은 단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조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더 강조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바울 전도 일행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약 설교의 기초였어요. 저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도 강조해왔지만 앞으로도 강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새 안식일 동안에만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본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라고 외쳤는데요.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묻자 그들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예수, 2번 기적.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디모데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게리 토마스는 한때 테니스에 빠졌습니다. 눈만 감으면 녹색 코트가 떠올랐고 어떻게 하면 더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를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한 책을 읽게 됐는데요. 바쁜 일상에 시간이 많지 않았던 토마스는 책에 나온 대로 틈만 나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일정이 끝나고 토마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코트에 섰습니다. 과연 테니스 실력이 늘었을지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실력은 늘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연습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했던 거지요.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겠구나.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경건으로 기꺼이 감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R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시니이다. 예레미야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돈, 권력,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작아지게 됩니다. 진짜 크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Phil Wickham의 What an Awesome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린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걱정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사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커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별 이름을 다 아시고 바람과 파도도 그분 말씀 하나에 다 움직이는 그런 분이신데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한없이 막막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을 보면 길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제주, 비, 김도연의 푸른 초장, 오영은의 36살의 나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Bobby Mason의 The Peace of the Lord, Terry McAlmon의 I Just Want to Praise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3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금요 집회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50의 나이에 주님을 만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첫 예배 때 목사님께서 부르시던 찬양의 감동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가 이 주님을 만난 그날 그날은 아니지만 그 예배 때 감동을 받았다. 저도 이거 중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저도 이 찬양 거의 안 불러봤는데 오늘 한번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0번님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야근을 못하고 쉬고 있어요. 마음은 좀 무겁지만 찬양으로 위로받으니 정말 좋네요. 안오는 밤 되세요 도현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허리 삐끗하면 정말 오도가도 못하고 저도 요즘은 덜한데 심지어는 머리 감다가 머리를 그 허리가 삐끗한 적도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일주일 정도를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분은 아 정말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야근 못하고 쉬고 계시다고 4230님도 안오는 밤 평안한 밤 빨리 완쾌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주 남았어요. 이번 주간 충성이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이 충성, 우리 모두 삶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 충성한 열매가 하나요.

나의 생명 들으니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뭔가 좀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책임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아껴뒀던 찬양인데 이번에 테마랑 딱 맞아서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충성,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열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거가 참 감사하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모세, 그리고 요셉과 아브라함은 아주 대표적인 충성가였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보라고. 여러분, 만약에 노아 시대에 계셨다면 방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달리 주인이 없는 중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와중에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예전 학생이었던 시절, 시험 전날에 시험 대비 공부를 몰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벼락치기 같은 임기응변식의 공부는 가끔씩은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 날만 되어도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그런 방식이 반복되면 공부 습관까지도 바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몰아치기 또 벼락치기 같은 게 없죠. 우리의 신앙은 점수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

배주은의 요배 믿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패션의 greatnes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여섯 배달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방황을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 아래에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방황치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그 길은 고난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요. 실망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오신 분들 또 살아갈 분들은 이런 삶의 은혜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 북녘 땅에 계신 분들이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언젠가 다시 주님 품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M1188kHz, 제주국동방송 AM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신 또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릴게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강남환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 수 있을까, 영어도 지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야간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

악재단이 있는데 버켄장 악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그 국제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민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서기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누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안 넘어가시고 이제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꿈 포기하지 않고 나의 내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3학년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 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했는데 그게 제 제목입니다.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지훈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윤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손 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 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도 3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은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은 1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1억 2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석유제품, 철강, 바이오 헬스, 화장품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 수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7월 수입은 685억 6천만 달러로 26.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미사일을 확보하고 북한군을 유럽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과의 협력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병력과 무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가 미사일의 정확도와 요격 회피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은 우주, 핵, 드론 관련 기술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 협력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일인 지난 3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리튬 등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의 협조를 요청하며 5년째 중단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인 아르헨티나의 2차 전지 핵심 원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 남미 3개 국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희토류와 리튬, 구리, 셰일가스 등 전략자원 협력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남미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민주 콩고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준 에볼라 확진자는 3,532명으로 하루 만에 90명이 추가됐으며 사망자는 1,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800여 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626명은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행은 민주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행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 콩고는 지난 5월 우간다와 함께 에볼라 발병을 선언했는데요. 우간다는 최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뒤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지만, 민주 콩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인민권력 전국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에너지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연료 수송선이 단한 척만 입항했다며, 이는 900만 명이 넘는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봉쇄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자체 생산은

4만 배럴 수준에 그쳐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정전과 단수, 식량과 의약품 부족 등 생활 전반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디아스 칸의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로 인한 누적 손실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중국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참고한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실질적인 변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평가하며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만난 탈북민들이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접한 정보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며 자유로운 정보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대외 방송은 미국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저스 차관을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 미디어국 수장으로 지명했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국무부 차관과 글로벌 미디어국 국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권위주의 국가의 허위 정보 대응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앞서 탈북민들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은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북한을 비롯한 폐쇄 사회에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관, 기능공과 안전관리자, 목수, 타일공 등 기술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과 숙련 기술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마이스터 고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은 배관과 설비 유지, 보수 같은 현장 기술은 자동화가 쉽지 않다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했지만 AI 시대를 고려해 안전관리 등 현장 직무로 진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채용 플랫폼 조사에서는 Z세대의 68%가 블루칼라 직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직 등 전문 기술직은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갖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과 전기 등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층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숙련 기술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함께 높여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엔케이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들이 브로커를 이용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연락하거나 송금을 받는 가족들을 적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주민이 가족이 보낸 돈을 받으려다가 체포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으며 거액의 뇌물을 낸 뒤에야 장기 수감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일부 브로커들이 보위기관과 연계돼 탈북민 가족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송금액 대부분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일부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브로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며 송금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방식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의 신원과 연락처 등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탈북민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이어가면서도 감시와 처벌,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매체는

8월 4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25도, 원주 24도, 강릉 23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파주 35도, 강릉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수와 완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완도 25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과 여수 35도, 완도가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와 경상도 지역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귀포 지역과 경상도의 포항, 안동, 울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포항 25도, 울진 23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3도, 포항 31도, 울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안주와 강계, 희천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안주와 강계, 희천 모두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안주와 희천 34도, 강계 3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게 유지되겠는데요. 장진과 풍산,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무산 모두 19도, 낮 최고기온 풍산 28도, 무산 27도, 장진 26도로 전망됩니다.

0: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0072 성도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깨어계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방송을 듣는 북녘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당에서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서 저희에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들 편지나 엽서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마지막 저서 신앙서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런 8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현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산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세 번째, 지적, 도덕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본다. 다섯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산다. 여섯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산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분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이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내 이웃이냐? 페스타로치가 부모님의 사랑은 봄날 저녁 내리는 이슬과 같고 자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다.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억대 부자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그랬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

0: 하시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과거 사회의 저명 인사와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지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새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무관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랑의 무관심, 이혼과 자살을 초래해옵니다. 동정의 무관심, 사고의 이탈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보고 있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 탕자의 입을 맞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친 것만 아니라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져 자기 입과 송장의 입에 자기 눈과 송장의 눈에 자기의 손과 송장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살아나더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심을 기울여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고 우리는 금과 은은 없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다음에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사마리아인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보면서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저희가 이곳에 오신 지 3년 차라고 시작하면서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네.
0: 2023년 5월 7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고향이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1: 네.
0: 예, 제가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소해상으로 2시간 만에 탈북을 했습니다.
1: 2시간이요?
0: 네. 뭐 솔직히 국정원 선생님들 말씀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신 귀순 그 탈북민 분

0: 기준을 제외하면
1: 네.
0: 제일 최연소로 빨리 오신 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거기를 이제 부표를 안고 둥둥 떠다니다가 아니면 네. 헤엄치다가 오시는 분들도 덜어 듣기는 했는데 네. 두 시간이면은 꽤 빨리 오셨다라는 체감상.
0: 아 예, 저도 와 보니까 우리 탈북민 선배님들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요.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셨고
1: 네.
0: 또 뭐 직행을 하신 분들 리스트를 봐도 뭐 이틀, 3일 혹은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이 걸렸거나 다 뭐 이런 케이스들의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온 케이스는 2시간도 사실 채 안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황해남도 강릉군에서 출발해서 연평도로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북한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1: 네.
0: 일부러 조석 운행을 해가지고 넘어간 시간이라서요.
1: 네.
0: 사실상 뭐 고속으로 왔다면 30분 거리이긴 해요. 근데 이 과정을 리다망에 안 걸리려고 일부러 조속 주행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 그래서 정확히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걸렸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인평도에 와서 해경의 구조를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포함하면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가 연평도는 안 가봤지만 네. 그 옆에 백령도에서는 네. 북한 땅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은 목선을 타고 오실 때도 뒤에 북한 땅이 계속 보이고 앞에도 연평도가 계속 이렇게 시야 안에 있었던 건가요?
0: 아 당연하죠. 네.
1: 그 부표를 안고 둥둥 그 인근에서 떠오신 분은
0: 네.
1: 이게 가다가 언제 물살이 뒤로 갈지 몰라서
0: 네.
1: 내가 닿은 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헷갈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각에도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1: 네.
0: 당시에 살고 있을 때도 탈북을 시도해서 물에 몸을 던졌는데 물대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살면서 물대 파악을 확실히 해서 이걸 손금보다 아는 사람이라야 실수를 없는데
1: 네.
0: 거기에도 탈북을 할 목적에 외지에서 와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경우에는 물대를 못 맞춰서 이게 물살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헤엄은 엄청 많이 쳤는데 시간상 보면 몇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밤중이라서
1: 네.
0: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끝내는 다시 북한 땅인데 이분의 생각으로서는 여기 남쪽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힌 분들의 사례도 쫓지 않게 봤어요.
1: 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해주에 계셨을 때.
0: 네. 예. 그렇게 붙잡힌 사람들의 얘기도 제가 한 서너 번은 들었어요.
1: 근데 배를 타고 가면 그러면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는 거죠?
0: 이게 배를 타고 오면서도 사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요. 배가 북한에서 GPS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GP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기를 통해서 여기가 북방 한계선이구나를
1: 네.
0: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걸 넘어섰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여기는 이제는 한국 영해이기 때문에
1: 네.
0: 당시에 추격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추격을 하다가 우리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섰을 당시에는 얘들도 다시 되돌아갔고요. 그러니까 NLL을 넘어섰을 때 얘들은 다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인지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안심하고 또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한 결과인 거죠.
1: 근데 거기는 경비선들 외에는 그런 목선이 다니는 게 또 허락이 돼 있는 곳인가요?
0: 아, 사실상 저희가 탈북한 시기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1: 아, 3년 전이면
0: 예,
1: 네.
0: 북한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바다에 출항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일반 어민들이 바다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북한 당국에서는 선전용으로 지금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당국에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조선 괴뢰 도당이 유일무이하게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 북조선의 코로나 병균을 유입시키려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자국 내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시켰다. 그래서 이

0: 코로나 환자들의 생활 쓰레기를 이 우리 북조선 바다 쪽으로 방류를 시킨다. 와.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네. 물을 접촉하는 순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커진다. 때문에 바다 출항을 하지 마라. 그래서 네. 그런 명목을 내걸면서 아무튼 바다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출항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다녔었던 그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직장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딱 두 곳에 직장만은 의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이 한 곳은 8호 수산사업소라고 네. 이게 숫자로 8자인데 이 8호 수산이라는 게 북한에서 김실가나 중앙당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그 의업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급 수산물을 잡아서 위로 올려가서 이 사람들 식탁에 오르는 반찬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소는 매일같이 출항을 해서 의업활동을 하고 또 다른 한 곳은 군부대 소속인데요. 그러니까 총참모부 소속으로 북한의 군대 외압을이 직장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수산물을 의업활동을 해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서 한마디로 김정은의 돈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한마디로 비자금 기업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소만은 직장만은 항상 의업활동을 하니까 북한 어민들의 당시 그 원성이 좀 높았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일반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저기에 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1: 네.
0: 그러면서 불만은 표출 못하고 표출하는 순간 정치범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들 살아왔고 당시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 나는 탈북 계획을 이미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내가 탈북을 하려면은 바닷가 출입이 원활하게 가능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를 포착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게 그 8호 수산이나 혹은 다른 이 군부대 수산에 들어갈 계획을 잡은 거죠.
1: 네.
0: 근데 8호 수산에서는 개인 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국가 직장 배를 가지고 여러 명의 수많은 인부들이 함께 탑승을 해서 업을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8호 수산에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개인 배를 가져야만이 제가 원활하게 경로를 통해서 탈북이 가능한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 군부대 수산을 들어가자. 근데 군부대 수산은 거기는 내 개인 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1: 네.
0: 국가에 얼마간의 외화를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시스템은 내게 적합하다 싶었고 그래서 사실 탈북을 하는데 함께 발을 맞춘 동업자가 저희 형제 간의 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어요.
1: 네.
0: 동생과 또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의기투합을 함께해서 그리고 탈북을 계획하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쳐서 6개월 만에 탈북 준비가 끝났고요. 그래서 떠난 게 2023년 5월 네. 6일 밤 10시에 떠났어요.
1: 밤 10시에,
0: 예, 밤 10시에 떠나서 온 가족이 함께 탔죠. 타서 그 목선을 타고 GPS를 확인하면서 탈북을 하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 이게 거리가 그저 1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절반쯤 왔는데 추격을 받았거든요.
1: 북한군에요.
0: 네. 그때 추격받을 때 정말 그때 정말 그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구나.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육지라면은 뭐 이게 뭐 어디 도망을 가고 숨을 은폐도 가능하지만
1: 그쵸.
0: 이게 그냥 수평선 날 바다 위에서 도망갈 네.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솔직히 북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1: 네.
0: 뭐 하나님을 뭐 영접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국 방송을 들으면서 극동 방송을 얼핏 지나가듯이 여러 번 들은 경험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살았던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도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온 말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도망을 가는데 전속력으로 좀 속도를 내서 가고

0: 나온 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저좀 살려주십시오. 저온 가족 제발 꼭 필요하다면 내 목숨 하나 아사가고 우리 가족 꼭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순서가 엇바뀐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 엎드린 그 자세에서 그냥 주먹 꼭 쥐고 눈꼭 감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소리 질러서 운건 아니지만은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그랬는데 당시에 달빛 밤이었어요. 그때가 그 순간에는 달빛 밤이었는데 이 달빛이 그냥 순간에 먹구름으로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밝은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있는 느낌과 어두운 공간에서 감고 있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왠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로 시간이 흐른 게 대략 3, 4분 정도 흘렀는데 좀 어두운 느낌 들어서 슬며시 눈을 떠보니까요. 그 달을 가리운 게 새까만 먹구름이 가렸는데 우리 배를 중심으로 반경 한 1km까지는 그냥 먹구름에 가려서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한 가지가 더 있는 게그 따라오던 그 북한 경비정이 우리 배를 지나쳐서 앞질러 갔는데 사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배를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엉뚱한 방향에 가서 우리를 찾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탐조등 불빛이 그냥 온두둔 또 보이는데 우리 배를 찔러서 사선으로 저 우리 앞인 거지, 사실은 앞인데 그 방향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들 느낌에는 연평도로 우리가 탈북을 하는 걸로 느끼고 연평도 쪽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평도를 한참 밖으로 벗어난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연평도 쪽으로 손해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1: 돌아서 돌아서 들어가셨군요.
0: 예,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이런 저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느끼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놀랐던 그 상황을 넘어와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우리 동생이 배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숨을 내쉬면서 듣도 보던 보단 하나님을 다 찾았네. 우리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나도 엄청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동생도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내 역시 우리 어머니 역시 하나님한테 가서 빌었대요. 그냥 하나님만 찾았대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온 가족의 간절함을 듣고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냥
1: 참 그렇게 북녘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들었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무사히 그 첫발들을 내디디셨잖아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곳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이어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그림들, 그리고 이루어 가신 그 여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온 정착 3년차 우리 김희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4일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3: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장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0: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디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남과 북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1: 네.
0: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그때의 그 얘기를 좀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1: 잘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0: 네.
1: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0: 네.
1: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1: 아,
0: 있어요.
1: 맞아요. 그게 검열 단위거든요, 또.
0: 네.
1: 검열 다니면서 그거 안 막아 놓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0: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1: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0: 네.
1: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0: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1: 아,
0: 그
1: 그쵸.
0: 장면이?
1: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도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0: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1: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0: 네.
1: 한 번, 두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0: 계속, 그러니까 극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1: 그쵸. 다
0: 주파수를 돌리고.
1: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콘 같은 거? 재미있는 거?
0: 아,
1: 그런 거
0: 영상도
1: 나오면,
0: 보시고.
1: 네네.
0: 네.
1: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0: 네.
1: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하고
0: 네.
1: 탈북민이라 그래서 북한에

0: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그분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예, 그냥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1: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지금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0: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0: 네네,
1: 사람.
0: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몰랐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하듯이. 아,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저는
0: 전혀요.
1: 생각도.
0: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이 땅에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기도응답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이 없어야 합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함을 누가복음 1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자녀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어주지요. 그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자세이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응답이 될 때까지

0: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 전에는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하고 기도 중에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산만하게 만듭니다. 기도 후에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격파시키시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면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요 자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자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잘되어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에서 감기평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나 강의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면 즉각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고도의 영적 기술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만날 수 있어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19도에서 2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35도까지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7도, 평양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춘천, 강릉,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개성이 24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7도, 대구와 광주가 36도, 평양이 3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부산, 제주가 34도, 신의주와 강계, 포항, 여수, 목포가 33도, 해산과 강릉이 32도, 함흥 29도,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상대입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이 새벽,

오늘의 날씨에 이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합창단의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이 높은 기온 속에 더위와 싸우고 있지만 온산천의 무성하고 지푸른 녹음이 또 이 아침에만큼은 시원한 그늘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족한 우리를 마다 안이하시고 늘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수련과 휴양의 달로 맞이하는 이 한 달 많은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4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홍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0: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에스겔 35장의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이 세일산은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산악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이렇게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고 주로 돌산들입니다. 아주 돌산들 황량하고 황폐한 곳에 있는 그런 돌산들, 이런 세일산들 경치는 멋집니다만 살기는 참 열악합니다. 이곳을 사실 이 에돔이 나중에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되죠. 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해라 그러죠. 자, 세일산. 이 세일산에 대한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36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똑같은 형식으로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누구요?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 지금 이 33장부터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스라엘의 산악이 회복되기에 앞서 먼저 이 에돔의 산악들을 심판하시는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일산을 직접 대적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일산에는 누가 살았느냐? 야곱의 형인 에돔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형제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죠. 근데 여러분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형제들끼리 서로 배신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그 원한과 미움이 사무치게 되죠. 자, 형제들끼리 이런 아주 악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형제라는 관계가 갖고 있는 이 특수성이 사실 좀 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어릴 때는 같이 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밀감이 크죠. 그런데 이 친밀감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받은 상처, 배신감도 사실은 더 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 에돔 족속들이 많이 방해를 하고 흔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야곱의 후손들에게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 악감정 이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 7절에 보시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특별히 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도 그렇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형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자손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은 3대 후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던 이 암몬족,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참 미워했었죠. 여러분 그 이사야 34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리며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에돔 족속이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전에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해서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될 텐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태까지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힘과 또 자기 그 미움 또 증오에 의해서 살아갔었는데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5절에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자 그러니까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불평 불망 원망이 잠깐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니까 형 에서 때부터 이 적개심을 품고 여기 한을 품는다는 건 여러분 표현이 참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제 해석이 됐는데 원래 이 한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원한 적개심을 품었다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적개심.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을 품은 거죠. 이게 이제 단순히 잠깐 쌓인 분노가 아니라 이 적개심이 구조화되고 지속돼서 체계화되고 아주 이제 딱 하면 곧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이 내면화된 상태. 이게 바로 한이죠. 한. 자,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협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들이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죄악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며 환난을 주시던 때, 곧 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바벨론에게 넘겨서 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아주 협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치라고요? 에돔을 치소서. 아니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망하게 생기니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헐어버리는 건 누가 헐어버립니까? 바벨론이 헐어버리죠.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아주 옆에서 부추기고 아주 이 멸망을 아주 가속화시키는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자, 에돔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했느냐? 옆에서 방관한 거죠. 그리고 자극한 겁니다.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피를 묻히게 옆에서 방관한 거, 자극한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이죠. 이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서 자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표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말씀하신다라는 건데 이게 그 앞에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망시켰던 악한 이 에돔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할 것이다.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 흘리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취미처럼 했은즉 피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피의 분노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절에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 것이다.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앞잡이 노릇을 했던 모든 이들이 이 에돔 곳곳 방방곡곡 산 그리고 골짜기 맷뿌리는 이제 산등성이 산꼭대기니까 산과 골짜기 모두에 가득 차게 해서 심판하게 하고 결국은 9절에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두 민족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말하죠. 이들은 다 내 것이고 내 기업이 될 것인데 너는 이들을 멸망하도록 부축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죠. 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부축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갈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아, 그럼 그때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악이 자행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곧바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들의 자행되는 악 가운데 함께 그의 백성들과 신음하며 슬퍼하실 때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곧바로 당장 하나님이 이 악들을 멸하지 않는지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인생의 수수께끼와 아이러니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들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야, 저 산들 이제 대적에 의해서 공격받고 바벨론에 의해 공격받고 우리가 또 부축해서 멸망하게 했기 때문에 저거 다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아주 오만방지하게 말했는데 그 욕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들었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온 땅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이스라엘도 회복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에돔은 이 온 세상을 경영하는 참된 주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는데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죠. 내 생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의 이 탄식과 아픔 또 너의 오만방자한 말들을 다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듣고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과 탄식의 현장 가운데서도 거기에 계셨느니라. 10절 끝에

0: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갈등의 대상이던 에돔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기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까지 에돔은 참 무자비하게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간의 에돔이 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진 욕심이나 욕하는 말들조차도 다 기억하시고 이제 갚겠다고 하시는 오늘은 무서운 하나님을 뵙습니다. 만국의 환란으로 더 이상 자립할 힘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에 산 세일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오늘의 선포에 이 아침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 안에서만 60회 이상 나온다고 하죠.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네가 즐거워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대로 황폐하게 할 것이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좀 더 투명한 삶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큰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더위도 씩씩하게 이기십시오. 샬롬.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편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삐삐찐이 윤재희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속히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멀리하지도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 네온의 빛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영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화가가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 솜씨에 사람들은 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세종대왕은 이 그림이 좋긴 하다만 무릇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에는 자기 입이 절로 먼저 벌어지는 법인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 크게 실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그 그림은 마침내 버린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림에 담긴 진실과 진심을 보려는 뜻과 안목을 가진 세종대왕과 달리 화가의 기교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아, 입 크게 벌리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민 선생님의 한시 미학 산책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영생이

0: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먹여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품에 안고 내 형제라 불러주시는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우인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신 저의 형님이시오 저와 연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를 붙들고 아, 입 벌리시며 먹여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대해 알고 말하면서도 영생의 실격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진심과 복음에 들어가려고 간구하면서 읽어야 영적 안목이 열립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진심을 확신하고 입 벌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마음껏 먹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아들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 자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아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오늘도 온전히 기대하고요. 그렇게 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오온의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에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깊고 강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확신하기에 그 기쁨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기에 우리는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루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아니라 나조차도 기쁨이 없는 하루를 보낸 것은 아닌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덮는 것이 방법이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화창한 날 산길을 걷던 소년이 언덕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봐 걱정됐던 소년은 다음날 삽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땅을 파헤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돌뿌리를 파내야겠어. 그런데 작게 튀어나와 있던 돌뿌리는 사실 아주 큰 바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거대한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반나절을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자 소년은 결국 포기하고 파낸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흙을 모두 덮고 나니 돌뿌리가 사라졌습니다. 파낸 흙이 돌뿌리와 그 주변을 덮어 평탄한 땅이 된 것입니다. 온종일 땅을 파며 힘을 쓴 소년은 평탄해진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튀어나온 돌만 흙으로 덮었으면 될 일인데 왜 힘들게 바위를 다 파내려 했지?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때로는 캐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덮으십시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 마음의 모든 모난 부분을 평탄하게 하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 드러난 쓴뿌리도 주님이 주신 보혈과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의 쓴뿌리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라지게 하소서. 마음의 쓴뿌리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주님께 맡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2편 7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 더 깊어만 가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53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 세계 인구의 15.8% 약 6분의 1, 6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3살부터 17세 청소년이 20.9%, 청소년들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고요. 18세부터 29세까지는 17.4%, 30세에서 59세까지는 15.1%, 60세 이상이 11.8%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전 세계 87만 명 이상이 이 죽음이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국민 중에 900만 명 이상이 겪고 있는 고립과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17일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 고독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현대 사회가 외로움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4년 외로움 없는 서울을 선언하면서 돌봄 고독 정책관을 임명했습니다.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이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인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약 21%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15.8%인데 한국 사람은 좀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9세부터 24살까지 청소년 중에 고립 운둔 경험이 2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톨이 청소년이 최소 14만에서 52만 명 정도 된다.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밤새 술을 마십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줄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술을 마시고 취해도 술을 마실 때뿐 깨어나면 더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마약을 복용하도 복용할 때뿐이고 마약에서 깨어나면 더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깊은 공허함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담배를 아무리 펴도 흡연할 때뿐이고 그 마음의 외로움, 공허함 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일찍이 사도 바울이 그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아픔, 절망, 고통,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잠시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위치에 서 있어도 집에 돌아서 소파에 앉으면 외로움에 푹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외로움에서, 이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고, 우리는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때때로 외로움, 절망의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 외로움과 슬픔의 때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91편 2절입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심히 외롭고 우울할 때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오히려 문을 열고 창문까지 확 열어 제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웅크리고 있으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 프로포폴 이런 거 의존하지 말고 이런 약물에 의존해서 더 몸이 망가지지 말고 사랑의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동안 저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글쎄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몰고 다시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다

내밀매 바다가 쫙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진 그곳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 앞에 홍해 같은 것 문제와 어려움이 가로막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드시면 그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치셔서 저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대신에 싸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저들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림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절망에 들어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외로움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 이유를 모르는 쓸쓸함 주님 다 살펴보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와 용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일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얼마나 광야가 뜨거운지 약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그를 덮으셔서 길을 가게 하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영하로 내려가서 추위에 떠는데 뜻한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살아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니라 하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물고 뜨는 그 무리와 어울려 있지 말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하신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채찍질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소리 지르고 뛰는 법이 없어요. 조용히 앉아 예배 드립니다. 근데 아이가 잠깐 말 안 듣고 말하고 찡얼거리면 어머니가 데리고 화장실 가자 그럽니다. 아이들이 애가 놀라서 안 간다고. 왜 화장실 가면 가서 엉덩이를 맞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예배 끝나다까지 얌얌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 자녀들을 자유분방하게 길러서 뛰어도 좋고 소리쳐도 좋으니까 잘만 자라다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14살짜리 소년을 잡아왔는데 경찰을 막 발로 차고 온갖 욕을 하고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경찰을 발로 막 걷어차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릴 때 엄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사고를 일으키는 사고의 원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면 잘못될 때 야단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기도하며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칠고 쌍욕을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니까 애가 점점점 더 문제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손버릇이 나빠서 자꾸 밖에 나서 남의 것을 훔쳐오는데 부모님이 야단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옆에 친구 필통도 갖고 오고 노트도 갖고 오고 그러다가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반 때 아파트 문이 열리니까 옆에 집에 와서 물건 훔쳐나오다가 붙잡혀갖고 손원원에 갔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았더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그런 같은 잘못은 안 할 텐데 그렇게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깨어지면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나를 주님은 늘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라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사람과 어울릴 때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복받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43년 동안 국군포로로 잡혀있다가 탈출해 나온 조창호 중위가 있습니다. 1930년 평양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 조창호 중위는 할아버님이 평양에서 이름난 의사였는데 자기 손자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주자 안창호 선생님처럼 자라고 이름을 창호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창호입니다. 7살 때 서울로 내려와서 세문학교에 다녔고 그리고 1950년에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나라가 어려운데 무엇을 망설이냐 말씀하셔서 자원입대하여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고 전쟁에 참여해 저가 나갔습니다. 1951년 6.25 전쟁이 한참 중이던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인제 현리전투에서 그가 포로로 붙잡혔는데요. 중공군의 제9병단의 대규모 공세로 육군 3군단의 3사단, 9사단이 포위되어 약 19,000명의 대한민국 국군들이 전사하거나 실종되고 모든 무기와 장비의 70%를 다 빼앗긴 6.25 전쟁의 최대 참패 가운데 하나로 치욕적인 패배를 기록한 전투입니다. 그는 현리전투에서 후퇴하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휴전협정 이후에 이분의 시체들을 찾을 수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결국 국군은 전사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6.25전쟁 때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북한에 올라가서 국군 포로라는 이유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탈출할

다 발각이 돼가지고 반동문자라는 제목으로 노동교화소에서 13년 동안 강제 노역을 혹독하게 치러야 됐습니다. 이후에도 광산에서 13년 넘게 중노동을 하며 폐에 먼지가 껴서 폐병이 걸리고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과 함께 식량은 300

0: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결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희망권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1994년 몸에 병이 깊어지자 이제 내가 죽더라도 고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목숨을 건 탈출을 합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여 작은 목선을 타고 20여일 동안 이 거친 풍랑을 헤치고 표류한 끝에 대한민국 어업지도선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3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과 제외한 그들은 붙잡고 서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귀환 후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 소위 조창호 군번 212966 무사히 돌아와 귀환 신고합니다 격려하며 보고를 했고, 서울 현충원을 찾아가서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전사자 위패에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 일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육군 중위로 진급하고 보호 군장 통일장을 받고 난 다음 육군사관학교에서 저녁식을 가졌는데 44년 3개월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장의 군복무 기록을 남기면서 군생활을 마무리합니다. 44년 3개월 동안 그가 군복무 기록을 남기고 군생활을 마감한 후에 한나라 갈 때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포로들과 납북자들을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니며 북한의 시상을 알렸고, 미국 하원의원회 청문회 가서 북한의 인권식들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11월 달에 76세로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가 전역식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1,000명 가운데서 한 명 살아남을까 말까 한 그 지옥같은 교화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신기하다. 그러나 끝내 버리지 않은 희망이 내 삶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 믿는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힘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교화소뿐만 아니라 북한 어디에도 신앙의 자유는 없다. 난 교회에 나가거나 예배를 볼 수 없었어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 물론 찬송도 부를 수 없었지만 입속으로 늘 불렀다. 나 혼자 이겨내지 못할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내게 늘 평안함과 새로운 의욕을 주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이 못난 자식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실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그 순간만은 어머니와 나는 함께 있다고 믿어졌다. 늘 어머님께서 잘 부르시던 찬송을 생각했다. 그 찬송은 지금도 찬송가를 보지 않고서도 혼자 부를 수 있다. 43년의 질고도 내게서 신앙을 빼앗아가지는 못했다. 찬송을 늘 암송해서 힘들 때마다 부르고 또 부르던 찬송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인데,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탈북해서 내려오셨는데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0: 공동 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남원주 침례교회 이정윤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철야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세상엔 참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최애, 가장 즐겨 듣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곰곰이 들어보면 세상 노래의 주제와 가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연인이 헤어져서 한쪽이 붙잡는 노래, 한쪽이 다른 한쪽을 떠나가는 노래,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붙잡으려는 노래, 복수를 다짐하는 노래 등등. 정말 뭐랄까요? 처음엔 신선해서 듣다가도 반복해서 들으면 마치 속빈 강정처럼 점점 싫증이 나고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런데 찬양은 어떻죠? 수십, 수백 년 전에 작곡돼서 지금까지 불려지는 수많은 찬송가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요. 모든 찬양이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은혜와 감동은 매 순간 새롭고 매 순간 다릅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 말씀과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감동과 은혜가 가득한 노래, 생명이 담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소망해요.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아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늘 이런 인상을 받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라고요.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하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너무도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한 단어를 찾아서 사랑을 더욱 담뿍 담는 것.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의 노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임을, 사랑 고백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 고백 한번 해볼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 가득 담아서 이 말씀 함께 외쳐보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시간 출석 체크, 출첵 받을게요. 8월도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두 글자 찬양, 찬양이라고 보내주시면 방송 마치고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찬양, 찬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샬롬 조아 출첵.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0: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성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매주 수요일 청취자분들께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뜰한 책방 코너에서요.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저자라고 합니다. 저자인 최상훈 목사님은 서울 화양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하신 선교사 출신이세요. 또한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우리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세요. 일종의 저자 특강이네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참석해야겠죠.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여러분 언제라고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우리 꼭 함께해요.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니 메말랐던 저의 심령에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우리 내일도 함께해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해요. 듣고 준행하라는 참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살 것이다 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나간다는 핑계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고 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공동체도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해요. 왜 굳이 가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빼는 것보다 조금씩 바꾸는 것을 더 잘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또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싶고 십자가의 말씀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가감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시대가 달라졌잖아. 이 부분은 나한테 해당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조금씩 섞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 할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차례대로 듣고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해요. 믿음은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순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와도 뱀의 유혹 앞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다가 결국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며 갑자기 과거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 하필 바알브올 사건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백성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알브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 사건의 핵심 핵심은 결국 우상 숭배였어요. 그 우상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금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 모세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해요.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생존했다고 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오래 붙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를 너희가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라고 해요.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지요. 세상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이 아는 사람을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7절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곧 지혜의 근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0: 까닭입니다. 8절에서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법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섬기고 믿는 사람이 먼저 손해를 보고 먼저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질서이며 가장 탁월한 법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붙어있나요? 세상 성공과 물질에 붙어있나요? 그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오늘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갑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길렀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공동체에 붙어 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희귀 난치 질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두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병에 대해 말씀보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더 의지했지요. 2절에서 모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자녀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삼아 가감했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큐티와 기도를 숙제처럼 여겼을 거예요. 두 아들이 말씀과 멀어지고 큰아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서야 세상 지식과 제 노력으로는 자녀들을 낫게 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제가 먼저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으면 생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자 말씀과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치료도 매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결정했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혜와 지식이 제게 없었던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인생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부터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라고 거듭 가르쳐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저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자녀 양육의 광야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호와께 꼭 붙어 살라고 전하길 원해요. 이제라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자녀들도 지켜 행할 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마음이 아픈 자녀를 둔 지체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전하겠습니다. 주일에 자녀가 기분 좋게 교회에 가도록 준비를 마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산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바알보울의 일처럼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을 붙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이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권면한 모세를 통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가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붙들고 십자가와 순종의 말씀은 피하려 하는 저희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 가길 원합니다.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경험하며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 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시펜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0: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인 여성 새로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임용사 자격증 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 교육 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나요? 힘내시면 곧 또 히터틀 겨울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금방 또 히터틀어야 됩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 드립니다. 마음 모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산상수훈 8복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칡나무 그리고 등나무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나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식물로 구분 지어도 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이지요. 식물들이 타고 올라가는 것을 표현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칡나무는 위에서 내려다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등줄기를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등나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때 시계 방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서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만나면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들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촘촘하게 다 올라간 다음에는 이 두 나무를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촘촘하게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칡나무와 등나무가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칡 갈자의 등 등자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하나의 나무에서 엉키고 설키어서 그 속에서 다른 방향,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치솟아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를 일으켜서 갈등사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공동체와 공동체,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 너무 다른 차이로 힘겨워하는 사회를 일컬어서 갈등사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시면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 갈등의 소식, 다툼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 곳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봐도 갈등 사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로부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노론, 서론, 남인, 북인, 영남, 호남, 남, 북,

남과 여, 세대와 세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뭘 그렇게 갈등이 많았는지,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역사의 연속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사회임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좋은 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것은 아닌데 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보면 OECD 국가 3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3위입니다. 종합 순위가 3위입니다. 1위가 멕시코, 2위가 이스라엘, 3위가 대한민국. 경제, 사회 뭐 이런 지표들 골고루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골고루 상위권에 입상해가지고 전체 순위가 OECD 국가 중에 3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이 매우 극심한 사회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5대 사회 갈등 요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회 갈등의 요소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정치 이념의 갈등, 소득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젠더, 성의 갈등, 이 다섯 가지 5대 요소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정치 이념의 갈등에 대해서는 92.4%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갈등이 심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소득 계층 간에는 77%, 세대 간의 갈등은 응답자의 71%가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 지역 갈등, 젠더 갈등. 젠더 갈등이 이제 성 갈등인데 61%인데 18세에서 29세까지 젊은 층에 물어봤을 때는 75% 이상이 성 갈등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갈등이 많은, 내부적으로 스스로 인정하기에도 갈등이 많은 그러한 나라, 민족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갈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면 많았나요? 적었나요? 있었다면 지금도 있나요? 아니면 제거가 되었나요?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사회의 5대 갈등 이외에도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친구 이웃 간의 갈등, 부서 간의 갈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영역에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갈등 사회에 사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불행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갈등이 지속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갈등이 제거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만약 갈등이 제거되기를 원하셨다면 누구를 통해 그 갈등이 제거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합시다. 창조가 그러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갈등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에덴 동산은 평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평화, 화평, 화목 이것을 말하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평화, 화목, 화평은 샬롬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손을 흔들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이 샬롬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샬롬 그랬더니 옆에 있는 샬릴롬 그랬더니 샬릴롬 그랬더니 그러니까 죽일롬보다 낫잖아요. 그죠?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죽일롬 그러면 화평이 없어지지만 샬릴롬 그러니까 평화가 오잖아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에이레네. 샬롬과 에이레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그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샬롬이라고 할 때, 샬롬은요, 관계적인 용어로서 평화이고 상태적인 용어로서는 충만을 말합니다. 충만.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 그럴 때 관계적으로 샬롬과 에이레네를 표현하면 관계성 사이에서 평화로운 것을 샬롬, 에이레네라 그러고,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서는 충만함,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완전한 상태, 그것을 샬롬,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샬롬, 에이레네는요, 크게 이 관계적 용어로 봤을 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분화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샬롬이고요, 이웃과의 관계, 샬롬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도 샬롬이 있어야 되고, 자연과의 관계에도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추구하셨던 샬롬의 네 가지 영역, 완전한 영역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이 샬롬의 창조를 창세기 말씀에 보면 3장에서부터 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샬롬이 모든 영역에서 다 깨집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샬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 말은 관계적 용어로서 너무 매우 매우 행복한 관계를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이 깨집니다. 어떻게 깨집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낯을 보지 못하고 숨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보기가 싫죠. 갈등이 생기면 보기 싫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샬롬이 샬롬을 인간이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샬롬의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생들이 그 샬롬을 깨뜨렸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수치심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을 가지지도 않았고 우월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한 상태,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샬롬이 깨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다. 자기에 대한 열등을 느끼게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깨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샬롬이 깨어진, 충만함이 깨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평화가 깨어진, 자기 자신이 싫은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의 삶에서 깨어진 상태로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게 딱 맞는 사람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뼈 없으면 안 되죠. 살 없으면 안 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게 꼭 있어야 될 존재다. 내게 딱 맞는 존재다. 안성맞춤이다. 딱 나다. 라고 말했던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주셔서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왜 이런 여자를 내게 줬습니까? 왜 이런 여자를 줬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샬롬일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는데 샬롬이 깨지니까 왜 이런 여자를 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자연과의 관계의 샬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씨 가진 열매들, 모든 나무들을 인생들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저 누리면 되는 거죠.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열매를 주던, 아낌없이 주던 그 나무 열매들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샬롬이 깨졌다는 겁니다. 에이레네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샬롬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인생들이 사는 세계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서 샬롬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더라.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해 갈등이 일어나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를 안고 이 죄된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서 서로서로 치고받고 찌르고 찔리면서 그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저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어요? 이거 찾기만 해봐라. 확 그냥 아니죠. 죄 때문에 깨어진 너와 나의 샬롬을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 부르실 때에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자. 너 하나님의 낯을 보고 살아라. 하나님 너를 보기를 원하신다. 너 하나님 가까이 와라. 하나님 멀리 가지 마라.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네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될 거야. 와라, 와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샬롬을 회복하시려고. 그런데 인생들이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하다하다 못해 하나님 하신 마지막 최종의 카드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화친의 사도로 보내셔서 야, 샬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와 샬롬하기를 원한다. 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갈등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 없는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바울의 간청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시작. 네, 제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하면서 우리 땅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회복돼야 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자고 하나님이 강자니까 강자인 하나님께 돈을 막 싸가지고 가가지고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해서 사이를 좋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재롱을 떨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 도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주 볼 수 있게 하는 그 장막, 마주 볼 수 없게 하는 그 장막이 죄의 담이기 때문에,

0: 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요. 판사도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황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죄를 셀프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단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장막이 세워졌으니 죄를 없애고 장막을 없애기 위해 화목의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제물, 이 제물이 죽으면 죄의 장막이 걷어지고 죄의 값이 지불되어져서 죄가 없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요. 사람이 화목 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화목케 하는 제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짐승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뜨려버린 하나님을 향한 샬롬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깨뜨리지도 않은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제물을 보내 이 땅에 내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찬송가 304장 화목제로 삼으시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경상도에서는 거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지만 원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화목 제물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의 선언을 같이 믿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1: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0: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였어요? 이사야가 말했죠.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려 생명 다해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돈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해결하신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 해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생명 피로 화평의 제사 제물이 되어 인간이 스스로 깨뜨려버린 하나님을 향한 에이렌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평화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를 향한 편지에서도 그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0: 아멘.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끼리는 돈, 선물 있으면 좀 풀려요 안 풀려요? 아내들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쓱 하고 돈 갖다주면 풀려요 안 풀려요?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부부 사이에 있는 죄는 돈 쓱 밀면 해결되던가요? 죄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돈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돼요.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어도 해결을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꼬리표는 여전히 달려 있어요. 죄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데 죄인의 피로는 죄인의 피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의 피가 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아무리 100리터, 만리터, 천리터를 다 갖다 부어도 죄 하나도 씻지 못하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씻겨야 합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과 친해져서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 있는 나라하고 친해져서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서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수지 맞는 장사예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화평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갈등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화평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웃과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네, 대답이 시원찮은지 보니까 아직 풀리지 않은 앙금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는요,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는 그걸 아직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많아요. 내가 모든 사람 다 용납해도 그 인간만은 용납 못한다. 이게 우리 안에 말뚝처럼 박혀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너무 힘들죠. 본인도 힘들고 그 상대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난주에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뭘 말할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적용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계 속에 거룩함을 따르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으니 아 마음이 청결하구나. 아 사람과의 화평은 내 마음이 청결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지난주 배웠죠? 갈기갈기 찢어지고 쪼개지지 않은 원형이 회복된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회복하면 화평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를 보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괄호 열고 얘는 빼고 이건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이 우리 보고 있는 5장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화해하러 갔다가 안 오면 안 돼. 화해하러 갔다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 다 쓰고 오면 안 돼.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고요. 10의 1조를 주께 드려야 되고요. 나를 드려야 돼요.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갔다 오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갔다 와서 다시 중요한 일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더 급한 일이 있으니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 하시는 거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고 난 뒤에 내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저도 막 이게 예전에 막 그랬을 때 말이에요. 막 이렇게 전도사 때 또 목사 초창기에 막 얼마나 순수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생각나가지고

0: 정확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주리라. 이게 갈등 사회의 현상이죠. 그죠? 예. 그러나 너희는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할 수 있거든 그랬으니까 난 못하겠는데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왜 기억 안 나나요?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넓은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고매한 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게 하실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성령님께 의지해서 화목하려고 노력해야지. 할 수 있으면 내 마음을 닫고 계속 내 고집대로 화해 안 하려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갈등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 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되기. 이것이 갈등 사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5장 9절 본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창조주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씀은요,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네라는 말과 만들다, 행하다 라고 하는 포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화평을 내가 행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내가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화평할 수 있도록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진 성도는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지 그저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혹시 영어를 아까 우리, 자, 아까 우리 권사님 영어 아까 이거 잘하셨는데, 영어 보이시죠? 영어. 예. 러버와 메이커는 다릅니다. 나는 그냥 화평, 나는 화평을 사랑해. 화평을 좋아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메이커,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말로만 나는 화평을 좋아하지가 아니라 나는 내가 직접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등의 자리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사람 사이에 쑥 들어가서 화목 제물이 되어줘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쑥 들어가서 화목 제물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그런 걸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그랬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땅에 던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0: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화목제물로 화목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은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은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목사가 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제 자리가 없으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 우리 김 권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김 권사님 오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아, 이 집사님 오시니까 우리가 화기애애해졌어.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말씀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사는 발로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삶으로, 향기로 선포되고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